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things, feelings inside. Veno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hoo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hyuk.
0: Welcome to Venom Soup.
2: Yay! We have TNX, Taehoon and Junhyuk in the studio. 인사해줘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Hello.
2: 네. Yeah. 두 분 요즘 바쁘죠? 지금 저기 축제 시즌.
1: 아, 저 저희가 네. 네, 맞아요.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축제는
0: 아마 좀, 네, 아마 끝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아, 벌써
1: 일단, 일단 당분간의 일정은 없어서.
2: 네.
1: 오케이. 작년에 진짜 많이 돌았었는데.
2: So yeah, it's 축제 season here in Korea, which means it's like the college festival. Yeah. So as the students have gone back to school in March, as summer rolls around, a lot of the colleges here in Korea, they have 축제s or like festivals. And one of the biggest things of these festivals is they get a chance to have like a lot of singers go and perform. And it looks like that the members have been able to do a few performances and whatnot.
0: Yeah.
2: 날씨가 갑자기 습해졌어요. 비는 아직 안 오기 시작했죠.
0: 근데 오늘 저녁에
2: 많이
0: 비가 온다더라고요.
2: 아니, 원래는 오전부터 쭉 온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저녁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습도가
0: 네, 오늘 벌써 좀 꿉꿉해요.
2: 그쵸? 꿉꿉해요.
1: 어제도 꿉꿉했어요.
2: So we're supposed to get rain today. It was supposed to rain earlier, but it looks like it got pushed back a little bit. But right now the humidity level has started going through the roof. So all three of us have noticed that it's gonna be one of those summers. 그냥 여름이 온 것 같아요.
0: 근데 맞아요. 이번 여름이 장마가 한 달 정도 넘게 진행된다 그래가지고 와 얼마나 습할지 진짜 좀 걱정되긴 해요.
2: 두 분 습한 거 별로?
0: 진짜 안 좋아요.
1: 저 비 오는 걸 너무 싫어요. 젖는
2: 몸이 좀 반응하는 편인가요?
1: 저는
2: 막 처지고
1: 막 처져요. 맞아요.
0: 아 저는 그렇다기보단 그냥 밖에 걸어 다닐 때 막 땀도 막 하고 막 눌리는 그런 기분이 그 기분이 싫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뭔가 나를 자꾸 누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싫어요.
2: Okay, okay, okay. So yeah, they don't like summer.
1: I don't like summer.
2: They don't like summer. Well, they don't like humidity for the most part. And for pretty much the similar reasons, for Junhyuk, it's more like he just hates the humidity and he like the rain just is not something he loves. Taehoon was telling us that our monsoon season might be about a month this year, which is pretty long. And yeah, he feels like it's just something's constantly pushing him down when he's walking outside when the humidity is really high. So it's not something that we enjoy. At all.
1: Yeah.
2: 어떤 청취자분은
0: 네.
2: 지난 주에 거의 매일 비 왔었대요.
1: Oh.
2: Okay, so Haslinda's wherever you are at, it rained almost every day last week. Oh no.
0: 해외 팬 분이신가요?
1: 약간 동남아시아 쪽.
2: Yeah, I think it might be.
1: 스코어 같은.
0: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열대 기후가 다 돼서.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망고 사업하시는
2: 거 맞아요.
1: 맞아.
2: 남부 쪽에서는 진짜 열대과일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수입할 필요 없이 그냥 네.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Yeah.
2: So yeah, it seems that a lot of the like you know the Philippines and you know Thailand and those areas they're mostly hot all year round and Korea like some of our southern regions even during winter we've been seeing very mild winters and so our summers are getting hotter and we've been seeing actual fruit like tropical fruit being grown here in Korea because our weathers are starting to get a little bit more extreme.
1: Yeah. 한국산 mango.
2: Yeah. 많은 청취자분들이 여름을 싫어한대요.
1: 맞아요.
0: 그래요?
1: 저희 이제 땡스트이랑 DM하거나 해도 다 막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2: 그 비 왔다는 청취자분이요. 미국이래요.
1: Oh.
2: Missouri Jew.
1: Oh, Missouri Jew.
2: Okay, so you're in Missouri. Oh, hey, shout out to Missouri. N Thanks was asking, when is the rainy season in Korea? 우리 장마 올해는 6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They said that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about the 20-something-ish.
0: 어, 얼마 안 남았네요.
2: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제주도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우리가 제주도부터 시작이에요.
0: 아, 이렇게 올라와요.
2: 이렇게 올라와요, 아, 정선이. 맞아. So we always get it from the south up. So 제주도 always has the monsoon season first, and then our southern regions get hit, and then we get hit because Seoul is a little bit more north. So we start around the end. They said around like the 24th or the 26th, like sometime around there is going to be the start of our monsoon season.
0: 아. 그래도 또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지나가던데요.
2: 네. 리노님이 비 오는 네. 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0: 있어요. 있어요.
2: 그, 뭐예요?
0: 맞으면 돼요, 그냥.
2: 그것도 괜찮다.
0: 비 오면 그냥 맞고.
2: 네. Okay, so one of the Korean listeners was just like, we just have to try to figure out a way to enjoy when it's raining. And Taeyo was like, oh, there is a way to do that. Just get rained on. Which is not a bad idea. 저도 사실 비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꼭 비가 많이 올 때 어디 가야 되면 짜증이
0: 그러니까요,
2: 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So like I don't mind rain. I like rain. But like when it's raining and I have to go somewhere, that's when it starts getting annoying because it's like you get rained on and then your shoes get wet and it's just ugh. Okay, we have our Daenamo soup for today after yeah. catching up with the members. So we need to jump into what Daenamo soup is.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태현 씨, Daenamo soup은 어떤 코너인가요?
0: 네, 대나무 숲, 밸런스 숲은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truth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 숲,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을 어울리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2: Yeah.
3: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I keep forgetting to announce this. So if I forget it again today, scream at me. 우리 PD님이 계속 이제 요즘 이렇게 대문자로 네. 처방 빨리 하라고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셋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뭐라고 해요 채트에서.
0: 그러면 저희 이제 순서를 정할까 봐요.
2: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처방을 해야 되나?
0: 썰 뭐라 그래 썰이라고 하나요?
2: 우리 꽁트
0: 네, 꽁트를 하고 바로 처방곡을 한다고
2: 사실 원래 그게 맞기는 한데 네. 대본도 그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0: 주제가 근데 너무
2: 맞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계속 이입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도 모르게 계속 지금 계속 이제 계속 가는 거죠.
3: 맞아요.
2: So yeah, Taeyo is like, well, how about this? Let's just try to as soon as we finish the skit, let's talk about our songs. I was like, that's how we're supposed to do it. Like that's how it's written in the script. But then we get so invested in the story that we just end up talking about it and we forget the prescription. So we'll try to do our best today. But first, we do have our balance soup. So we're gonna have Taeyo give us our first story.
0: 자, yeah, okay.
2: 뭘까요?
0: 취미를 시작해도 결국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변할 때가 많아요.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실력, 성장, 결과를 신경 쓰고 있네요. 즐겁게 배우며 힐링하려고 시작한 취미마저 저는 즐기지 못하고 매번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저 뭐가 문제일까요? Even when I start a hobby, it often turns into pressure to be good at it. I started because it was fun, but before I know it, I'm obsessing over my skill level, growth, and results. I can't even enjoy the hobbies I started for healing and fun anymore because I just end up pushing myself too hard. What is wrong with me?
2: 공감돼. Oh, I can so relate to
0: 근데
2: this.
0: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2: 아 그렇기는 한데
0: 네.
2: 이게 힐링하고자 시작한 걸
0: 네.
2: 너무 막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안 풀리는 거죠.
0: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동력원이라고 생각해요.
2: 아니 뭐 더 좋아지고 이렇게 뭐 좀 네. 좀 그렇게

0: 있기는
1: 아,
0: 한데.
1: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저는 뭐 게임 같은 걸 이제 뭐 하면, 아, 분명 이게 게임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이
0: 경색이
1: 약간,
0: 붙어서.
1: 네, 막 이제 경 약간 좀 랭크나 이런 거 신경 쓰게 되니까, 아, 뭐 잘하면 괜찮은데 좀 게임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2: 그게 문제야.
1: 그래서 이제 아 그냥 즐겜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이제 약간 뭔가 그런,
0: 온라인 게임하면 더 그럴 텐데.
1: 맞아요,
0: 그쵸.
1: 온라인
0: 그러니까
1: 게임.
0: 랭킹이 계속 실시간으로 또막 이제 계속
1: 아,
0: 배틀
1: 맞아요,
0: 붙고 막
1: 온라인
0: 이러니까.
1: 게임이고, 그리고 또
0: 맞아.
1: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0: 한 개요. 그러니까
1: 게임이어가지고.
0: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안 그러면 막 짐이 돼서 또 막,
1: 네,
0: 그치.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뭐랄까 그냥 이제 그런 거
0: 재밌게.
1: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랭크가 아니라 뭔가 그냥 진짜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막 그냥 그런 방식의 또
0: 게임을.
1: 리그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거 하고 막.
0: Okay, so a lot of our listeners can relate to this. So Tian was saying that he feels that this is a really good personality trait to have, which I feel is true. Like in life, having this kind of motivation and the constant urge to do better is a good thing. This is not a bad thing. This is a good thing in life, especially to have as a personality trait. And Chunhyuk has also dealt with this as well. He used to do online gaming, and you know, if you're bad, then like, you know, the people you're gaming with, they get bad. They, you know, they start yelling at you and screaming at you if you're not doing well, and then you get discouraged, and then you know, like, and so he way he was able to figure that out was like find different games or within the same game, just kind of like not do it online, like with as a group. He kind of was just on his own little world without trying to like figure out the rankings and stuff like that. 다른 분도 지민코님이 맞아요. 게임을 왜 다들 욕을 할까요? 그니까요. 다들 진짜 뭐 이렇게 인내심도 없고 못할 수도 있지.
1: 그래서 이제 채팅 다 차단하고 있다시피.
2: 그게 마인 그거에 좋아요.
0: 마인드 컨트롤에
2: 저도 근데
0: 좋아요.
2: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2: 네, 그러니까 뭐 축구로 예를 들면 어쨌든 저는 옛날에 한참 축구를 했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제 몸이 따랐었던 지금은 근데 그 기억과 몸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0: 그쵸,
2: 시간이
0: 그쵸, 그쵸, 그쵸.
2: 오래돼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축구를
0: 그렇죠.
2: 하게 되면 어쨌든
0: 그렇죠. 오랜만에 하면
2: 네, 힐링을 하려고 갔는데 막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막
0: 많고.
2: 스트레스 받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저는 좀 즐기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0: 다시
2: 해요.
0: 좀 다시 좀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좀 다시
2: 네네네.
0: 그렇게 좀 목표를 세우면서.
2: 네, 그러면서 해요. 하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걸 느끼니까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저걸로 오더라고요.
0: Okay.
2: 네.
0: Okay. So he feels that he's the same way too. So he used to play soccer and he hasn't played it in a while. So like let's say if he has a few time like he's a little time off, if like a couple of friends are like gonna be playing futsal or whatever, he'll end up going, but like his mind is still when he was younger. Like he knows his body can do these kind of tricks and dribble and you know stuff like that, but his body probably isn't gonna be able to do that. 'Cause you know, he has the muscle memory, but it's not as sharp as it used to be because obviously he's not constantly training like he used to. So he finds that whenever he feels discouraged like this, he uses that to set smaller goals so his body can kind of get used to the goals that he's setting himself. So the next time he goes, he doesn't feel as discouraged. So, I feel that setting realistic goals for yourself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help. 그러니까 저도
2: 그쵸.
0: 근데 이 청취자분이랑 똑같은 게 제가 물론 취미로 시작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미싱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막 당연한 거거든요.
2: 그쵸.
0: 근데 이 못하는 게제 스스로 진짜 뭘 이렇게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맨날 진짜 혼자서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맨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2: 네.
0: 제가 뜨개질할 때도 그런데 하다 보면 틀리거든요. 근데 그 틀렸을 때의 마인드 컨트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틀렸을 때 제가 원래 제 스스로 진짜 네가 뭐 나 하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셋을 뭐 풀면 되지 뭐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2: 네.
0: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미싱을 하다가 뭘 잘못 박았어요? 그러면 진짜 옛날에 뜯으면서 막, 네가 진짜 하면 그렇지 뭐,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틀렸네? 진짜 거기서 고민을 해요.
1: 다시
0: 뜯을
1: 할까?
0: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거기서 이제 한번 하고, 어차피 내가 입을 거고, 어차피 나만 아는 건데,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고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면 그냥 가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뜨개질 하다가 저 얼마 전에 다시 뜨개질 시작했는데 틀렸어요.
2: 네.
0: 한 네 다섯 줄을 했는데 코스가 이상한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한 다섯 줄 전에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서야 보였네. 또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뜯어 말아? 아니 뜯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So I'm exactly like our listener, and I sew and I crochet too. I do knit as well, but like when I pick up projects, like and I'm still like this, and I'm trying to not be like this, but whenever I'm just like, oh, you're stupid, like, you know, like I would always just like mumble to myself and like put myself down. But I've been changing that mentality to more like, okay, am I gonna change this? Am I gonna leave it? Am I just gonna ignore this and move on? Because nobody's gonna know I made a mistake. So am I gonna do that, or am I gonna go back and fix it? And yeah, if you kind of just let it go and just go back and fix it, I think it kind of helps with that too. Junhyuk, you have another story for us. Yeah. 준혁 씨, 우리 다음에 또 비슷한 밸런스 수업 하나 있어요.
1: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 말은 TMI였는데 하지 말걸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거 생각해서 제가 말을 안 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요. 그래서 또 말을 많이 하면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불킥하며 후회합니다. 이런 저 웃자면 좋아요. On my way home from meeting people, I often find myself regretting things, thinking, did I talk too much? I shouldn't have shared that TMI. But then, if I stay quiet to avoid the feeling, the atmosphere gets so dull. So I talk more, only to go home and cringe under my covers while overthinking everything. What should I do with myself?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크게 안 해봤던 게 너무 진짜 편하고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중이어가지고 약간 이럴 상황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럴 상황이 없어서 뭐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 근데 저는 사실 말을 너무 많이 했나 TMI였는데 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뭔가 의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왜냐면 이 제가 말을 안 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요.
2: 네.
0: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 마가 뜨는 거를 본인이 못 견뎌 하니까.
2: 저도 사실 못 견디는데.
0: 좀 약간 막 그냥 말을 토해내듯이 그냥 맞아요, 하는 맞아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본인이 의도한 말이 아닌데도
0: 또 계속
2: 다 꺼내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막 맞드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어색한 걸 안 좋아해서 제가 어떤 뭔가 새로운 자리에 가거나 하면 항상 먼저 시작해요. 근데 또 막 이렇게 엄청 까부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먼저 시작해서 뭔가 분위기가 좀 풀어졌다 싶으면 빠져요.
0: 아~
2: 그런 타입인데 예, 이분께서는 어쨌든 뭔가 그거에 대한 뭔가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쨌든 뱉은 말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돌릴 순 없고 제가 볼 땐 이분께서는 뭔가 어쨌든 맞드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So, Junhyuk only meets people that he's really close with, so he doesn't really worry about this, but Taeyeon understands this because he hates awkward situations, and a lot of our listeners are like, excuse me, is this me? Because I feel that a lot of people are relating to this. But yeah, I agree with Taeyeon. I think that this listener just doesn't like being, like, having this, like, awkward silence, and so because of that, they start just to talk, they word vent, and they just talk about everything. But I agree with Taeyeon. I think that stop talking about yourself to fill the void and maybe start bringing up questions so that everybody else can talk and you can kind of just sit there. 제가 관찰한 걸로는 태훈 씨는 그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남들이 계속 좀 서로 대화가 이어갈 수 있는 주제의 질문을 좀 잘 물어보는 편이어서 이 청취자분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미리 찾아보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요즘 유행이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주제거리. 기사 뭐 어떤 드라마가 유행이래 뭐 이런 약간 이런 걸로 자기가 본인이 좀 빠져도 되는 주제를 좀 던져놓는 거를 좀 레퍼토리를 쌓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2: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그죠? 네네. So I've noticed that Taeyeon is really good at asking questions to like a broad audience. Like he does it with our team and stuff like that. So I think that if our listener can take that from Taeyeon and just you know like look at some questions about like current events or you know things that are going on these days and kind of throw it out there so that the people around you can start talking. I think that can kind of help you feel less of a burden to like word vent and just like start talking about nothing and a little too much.
2: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은 거 용기예요.
0: 어 맞아요.
2: 네, 뭔가 남들이 다 이렇게 어색해하는 걸 또 본인이 나서서 저 계속 분위기를 어쨌든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0: 맞아요.
2: 좋은 용기죠.
0: 맞아요. So yeah, he says that you're really brave because you're already trying to control the environment that you're in. So you're already halfway there. So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it. It looks like a lot of our listeners are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So hopefully that helped today. 오늘 이 똑같은 거를 경험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꽤 많네요.
2: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0: 이게 있어요.
2: 네,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0: Yeah, because a lot of our listeners are following this, Taeyeon's like, yeah, I feel that just in life in general, like as you adult, like you just kind of have to do this, and so it kind of follows. We have our official anonymous soup coming up in part two, and this is where we're going to be doing all the prescriptions and everything,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take a little quick song break. We have TNX's track of Kick It For Now, and we have our skit coming up next.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2: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It is Anonymous Soup, and we have a question of, my friend never reaches out first. Am I the only one invested in this relationship? Okay, besties, I'm done. I cannot deal with that friend anymore. It's taken days again, and I eventually gave. I texted them first.
4: You said you have fun with them when you meet up, right? It sounds like you are more invested in the relationship than that friend.
5: I think it's just your friend's personality. If you don't feel different when you meet up with them, don't make it too big of a deal about texting.
1: Well, that's what I've been thinking up until now. I mean, I've been hearing that, and, you know, like, friends reach out, but that friend reaches out to other people, and it's just, it's not me.
4: Maybe it's because you tend to reach out first. It might be that your friend almost expects you to contact them first, because that is what they are used to now.
5: That's true. Sometimes people in relationships get used to how people act and don't try to change it. Try to wait till the friend reaches out to you first.
1: Wait, but then, like, I might never see them. I'm scared that it's gonna be a goodbye if I don't reach out. Okay, 자, 태우씨.
4: 네.
1: 연락 좀 해주세요.
6: 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늘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또 손을 내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막상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긴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소외감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항상 연락의 시작이 저야만 유지되는 이 관계. 과연 저는 언제까지 이 외로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Our listener has a friend who doesn't reach out to them first, and our listener is scared to lose them. They are still close and have no problems when they meet up. It's just phone conversations or reaching out first.
1: 자, 한 청취자분은요. 네. 최근에 이거를 똑같이 겪었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 마음인가 봐요. 지금 오늘 되게 공감 가시는 분들의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So, Rachi님 was saying that this, I just went through this. I think that everybody's going through this right now because all of our listeners can really relate to that. Okay. 자, 네. 이것도 좋은 거네요. 외국 청취자분은요.
6: 네.
1: 그냥 얘기를,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라. 그 친구는 본인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는 모를 수 있으니
6: 그쵸.
1: 서운하다고 말을 해라.
6: 좋네요.
1: So yeah. 네. Aaron was saying that the simple solution, talk to your friend. They're not mind readers, which is true. You're going to have to talk to your friend about this.
6: 그렇죠. 그게 가장.
1: 네. 청취자분들 천재예요. So I was just looking at the messages and Bahar was saying, Isaac, song first. Yes. 우리 처방 들어가요. 자, 처방곡 뭐예요, 우리?
6: 저는 박원님의 노력 들고
1: 왔습니다. 오, 노력.
6: 네.
1: 오케이.
6: 그 이 사연자분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는
1: 아~
6: 마음을 담아.
1: Okay. So he agrees with the amount of effort that 네. you're putting in as a friend and so 네. 박원's 노력 is the track that he chose. Okay. Junior, what song did you choose?
5: 저는 김광진의 편지라는 곡을
1: okay.
5: 가져왔어요. 오늘은 약간 가사 위주 로 좀 골라봤는데
1: okay.
5: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인간관계잖아요.
1: Yes.
5: 뭐 인간관계는 사실 이유도 너무 많고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약간 뭔가 떠나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약간 잘 녹아져 있는 가사가 있는 편지라는 곡을
1: Okay. Okay. So he chose this Kim Kwang Jin 편지 because he was looking at the lyrics and it really helped him relate to the fact that, you know, this is just like any type of a relationship and he feels that each person has their own perspective. And so he feels that the song kind of expressed that and he wanted to also bring that as well. 자, 두 분, 저 연락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5: 저도 안 합니다.
6: 저도 그렇습니다.
1: 근데 만약에 제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6: 네
1: 먼저
6: 네
1: 이 얘기가 서운하다고 했으면
6: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 왜 내가 먼저 연락해 보자고 왜 나 먼저 보자고 뭐 네가 먼저 말 안 해 하면 노력은 할 것 같아요.
6: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제 기준의 관계이니까요.
6: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서운하다고 하면
6: 그렇죠.
1: 전 노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제가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6: 저도 그래요.
5: 어머 나 너무 나쁜 사람 같아.
1: 왜요?
5: 아니 저는 아 근데 이게 진짜 친해서 가능한 거긴 한데 저는 친구가 서운하다 해도 어쩌라고 그러는 게.
1: 아 근데 이거는 진짜
5: 아 진짜 친해서 가능한 건데.
1: 친친 바이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오케이.
5: 너무 달라서.
1: So, Taeyeon, well, all three of us are really bad at reaching out to our friends. And I was like, I feel that if my friend sat me down and was just like, Isaac, I'm really upset. Like, why don't you ever reach out to me to meet up first? Mm-hmm. Like, I always feel like I'm the one reaching out to you. If they express that they are sad about that or upset about it, I think I would definitely make a habit of trying to fix that situation. Taeyeon agrees with me. Junhyo's like, I think I'm really close to my friends, like a little too close, because if my friend was just like, I'm upset you don't reach out to me first, like, so? But that's like, that's because he's like really close with his friends.
6: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도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친구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락이란 걸 꼭 굳이 매일같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1: 맞아요. 저도 제가 친구들마다 밈을 좀 많이 보니까 DM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긴 한데 뭘 공유를 할 때 제 대화 방식 중에 하나긴 해요. 제가 물론 좀 나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막 뭘 얘기를 하다 태훈 씨가 만약에 저한테 저 고양이 귀여운 영상이 너무 좋아요 하면 만약에 이제 개인 SNS가 있었다면
6: 네, 네.
1: 그러면 귀여운 고양이 영상 보면 태훈이한테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연락의 방식이 좀 그런 스타일의 방식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주 보게 되는 친구들, 자주 만나서 자주 한동안 무리에 어울려서 이렇게 뭔가 관심사가 비슷해서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
6: 네.
1: 나이 때문인가? 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이제 진짜 다 애 엄마에 막 뭐 결혼하고 이민 가고 막 다 자기 삶이 너무 뚜렷한 스타일들이어서 진짜 우리가 막 한두 달 전에 야 우리 며칠 날 만나자 이거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만나기가.
6: 그렇죠. 그렇죠.
1: 미리 잡고
6: 각자 막 이렇게 스케줄이 달라서.
1: 너무 달라서.
6: 그렇죠.
1: So, yeah. I mean, I have like a friend pool. Like if I had a friend pool that like meeted every day, I feel that I would probably contact them more. I'm a meme person. Like I will send you funny videos. So like for example, if I knew that Taeyeon had a personal account and he loves like cat videos, I would probably find a cat video and send it to him. You know what I mean? That would kind of be that's like my way of reaching out to my besties. I don't because like all my because at my age everybody's married, they have kids, like they have lives. It's like you have to like manage a schedule in like 2 months in advance.
6: 친구는 사실 전 사회 나와서 겪었어요. 학생 때는 뭔가 이 친구라는 거 관계에 있어서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1: 맞아요.
6: 왜냐면 매일같이 보고 같이 나랑 있고. 맞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기도 하고 하니까 두루두루 많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아 이게 관계라는 거에 친구라는 관계에서도 내가 노력이란 걸 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친구라는 소중함을 알게 됐고 어쨌든 그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하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저도 어느 정도 이 태도를 좀 바꾸겠지만 뭔가 사실 매일같이 할 말이 없잖아요 친구한테. 더욱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연락하고 그냥 안부 정도 묻고 지내고 뭔가 이슈 있을 때 연락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저랑 이제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이.
1: Okay. 네. So he says that when he was in when he was a student, he felt that, you know, his relationship with his friends didn't really need any effort to be put in, because like you're always with each other, you know, you guys are all like kind of just hanging out, you're always around each other. But he noticed that as he got older, even friendship needed a certain effort to do to keep the friendship going, because, you know, everybody starts getting busy, you are all in your own little worlds and whatnot. And so for this, he feels that today's story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like, you know, he doesn't know where to match this. 지금 우리 한국 청취자 분들은 그걸 네. 물어봐요. 평균적으로 지인, 친구들이랑 연락 얼마만에 얼마에 한 번에요?
5: 저희요?
6: 저는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1: 많이 안 해.
6: 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저는 축구를 같이 가는 모임이 있고 또
1: 아 모임이 그래 모임이 된다니까요. 네, 결국에는
6: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고 뭐 이제 데뷔해서 친한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못해도 한두 번 이상은 해요.
1: 단체방이죠.
6: 단체방도 있고 개인으로
1: 개인으로도 있고. Okay. So he has hobbies. So like he has his like soccer get-togethers. He has his high school friends, and he has some other friends that he met after he debuted. And I was like, are they all group chats? He's like, yeah, there are group chats, but like individually, I do talk with certain friends about maybe once or twice a week. 진짜?
5: 잠깐만, 나 되게 착한 친구였구나.
6: 근데 준혁이는 매일같이 전화해요.
5: 전 진짜 연락 많이 하는데. 아 근데 저는 그게 근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뭔가 막 그냥 진짜 시덥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은 많이 해도 강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연락을 보내야 한다. 얘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 그냥 연락 오면 그냥 제가 읽고 싶으면 읽고, 제가 뭐 하고 있거나 귀찮으면 그냥 안 읽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또 그냥 답장하면 걔도 뭐 연락 오고.
1: Okay.
5: 얘가 안 해도 그냥 상관없고요.
1: Okay, so Taeyeon saying that Junhyuk is talking with his friends almost every day. So he doesn't have like a set standard. Like he doesn't get upset if they don't read his texts, and he doesn't feel pressure to constantly contact them as well. But I think it's a little bit different. 저는 오늘 거를 좀 깊게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서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만났을 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그 다음을 만나자고 하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계속 먼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현상을 제 이거는 성별 차이 있나?
6: 모르겠어요.
1: 제 여자친구들은 이런 현상 일어났을 때가 언제쯤이냐면요, 우리 다 연애하는데 본인만 안 할 때. 이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0: 그러네.
1: 그게 남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그 친구만 이제 일 아니면 학교 말고 그 외의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낙에서. 그러면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5: 그렇죠.
1: 바쁜 친구들만 혼자 계속 좀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So I don't know if this is different for genders, but I've noticed my girlfriends, whenever I see my friends kind of showing signs of this, is when everybody else is dating and they're the only ones that are not in a relationship, it kind of feels like everybody's kind of going on with their own thing, but they're the only ones that are kind of just looking at our friendship and trying to find time for us to kind of be available for them.
5: 저도 이거만 보고는 뭔가 좀 이렇다 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다가 너무 많아요.
1: 어, 그죠.
5: 그러니까 뭐 상대도 그렇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1: 맞아요,
5: 분도 그렇고.
1: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상대도 이유가 있을 건데 명확하게 그거를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그렇다고 뭔가 지금 사연자분께서 아 사연자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게 서운하신 거네라고 판단하기도 저는 솔직히 이것만 보고는 애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서운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막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Okay. So, Junhyuk was saying that there's so many different variables that can be coming out right now from this story. So, he feels that it's kind of hard for us to just give you like a very straightforward advice to how to move forward. Talk to your friend first is the bottom line here. But how it's going to come out afterwards is something that we can just sit here and talk for hours about what could be the problem, but we don't have all of the details that. Now, so Kim Gwangjin's song, 편지, is at 61%, and 박원's 노력 is at 38%. We have another song break for you guys to continue sending in your vote. So continue voting for which song you feel fits best for this particular story for today. Kuing is on the track with Long Distance, and we have our answer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 is Taenamo Soup Day, and our listener has a situation. 우리 태연 씨, 오늘의 사연이 어떤 사연이죠?
5: 오늘 사연은 친구가 사연자 본인은 친구에게 연락을 항상 먼저 하는데 그 친구분은 본인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먼저 선약도 잡고 연락도 잘하는 거에 있어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연자분이 충분히 서운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쨌든 본인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런다는 게 얘가 날 싫어하나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고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뭐 제 스타일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언제까지 이 외로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끊으시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4: 근데 확실히 우리가 또 꽁트에서도 그랬지만 I'm scared to say goodbye. 그러니까 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워지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게
5: 그렇죠.
4: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정치자분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5: 근데 이게 친구인가?
4: 되게 연인 같은 연인 같은 느낌이 좀
5: 그러니까
4: 들죠.
5: 연인이면 이 끊는 거에
4: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6: 저도 옛날에 이런 거로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막 거절, 그러니까 전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뭐 만나자 했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은데 거절하면 멀어질까 봐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절을 계속 못하고 계속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노력이니까 제 딴에서 그때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뭔가 이제 한번 계기가 있었던 게 지금 가장 친한 친구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해줬던 말이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보면서 야 준혁아 거절하는 것도 용기야
4: 맞아
6: 라는
4: 맞아.
6: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한번 딱 거절을 해본 다음부터 좀 편해졌어요. 뭔가 약간 거절이 좀 시작인 것 같아요.
4: Okay, okay. So, Taeyeon was summarizing our listener story for today, and I think that our listener kind of already knows that there's a problem here because they keep saying that I'm scared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end of our relationship if I don't reach out, even though they like hang out together. So I think there's already an answer there. And Taeyeon's like, are we sure that this is like friends? Because it sounds very much like the relationship. but Junhyuk was saying that he's also had a friend like this too, where this friend would always reach out and he would meet up with them because he felt that they would feel upset about it. And so he would try to read the room and, you know, to do that. But he realized that one of his best friends was just like saying no is also a really big, brave thing to do. So, you know, you might want to try to say no.

0: Put your foot down. Ta. We nice. Are sitting at Kim Gwang Jin's track at 65% and Park Won Song at 35%. And I want to know if this is going to stay the same because we have to do the countdown.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1: Boom.
0: Kim Gwang Jin 편지 letter is the song that takes the lead for today.
2: 편지. 근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0: 네, 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태연 씨가 오늘 계속 이제 노력이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노력도 노력이지만
1: 네.
0: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분은 우리 청취자분을 약간 네.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2: 저도 좀 마지막에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됐어요.
0: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의 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걸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길들여졌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굳이 맞아요. 내가 먼저 맞아요. 연락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항상 나를 먼저 찾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참는 것도 물론 이게 막 밀당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그 내용이 아니라 이분의 약간 말하시는 스타일이나 뭔가 이제 단어 선택들을 봤을 때 약간 느꼈던 게 지금 조금 의존적이신 것 같아요. 친구한테.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인 인간관계를 전 해야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중심인 인간관계를 못하면 뭐 진짜 착한 분들이야 그런 것도 다 그냥 받아주고 진짜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냥 좀 이렇게 막 뭔가 얘 좀 되게 나한테 잘해주네 약간 내가 보자고 안 해도 막 자기가 먼저 항상 연락해주네 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약간 남의 노력을 그렇게까지 막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분명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존적이시게 되면 전 결국에는 이런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이 친구분이 뭔가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약간 노력을 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신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분을 바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를 앞으로 형성하려고 조금 신경을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Okay. So yeah, I was thinking that maybe the friend is kind of used to you constantly reaching out and so you kind of made it so that they're used to that and so they're just subconsciously doing this without their knowing and Chunhyuk was explaining that you might want to bring it back to just stop trying to rely on this friendship too much try to find yourself a little bit more and then kind of move forward with your decision okay 자 네. 오늘도 토론이 아주 후끈후끈했어요 so we did get a chance to have Kim Gwang Jin's track being the song that was chosen for today so 편지 letter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that we look at for today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guys next week 다음 주에 봐요
1: 안녕
2: bye bye

0: And there it was, everyone. Seoul, such a beautiful city by Haiki. And this was the mission song for the III members long time ago. 자,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노래 끝나고 킹이도 한 소절 불러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One of the listeners is asking for like a sample of this song.
1: 네, 당연하죠.
0: 가능해요? 한번 불러주세요.
1: 네. 어느 부분 부를까요?
0: 오, 그 가장 자신 있는 부분.
1: 그러면
0: 네.
1: 아, 가사를 잠시만요.
0: 자, 그러면 자, 넘기고 네. 아야야이 노래 샘플 한번 가 볼까요?
1: Guilty
0: 한번 제일 마음에 드는
1: Guilty.
0: 부분? 네, Guilty 한번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노래 잘 하시니까.
1: Guilty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브릿지 파트로 네. 넘어갔을 때 제 파트.
0: 어떻게 돼요?
1: This love so beautiful, one kiss so magical, baby I'm crazy, 너는 나만 이렇게 싫어.
0: I love it. 목소리가 진짜 이쁘네요.
1: That
0: is amazing. Okay, everybody, that was a sample of the song Guilty of the bridge part, right? You gotta go check out the full song, everyone. You gotta go check it out. Thank you. Thank you.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1: 네, 아닙니다.
0: Amazing. Okie dokie. 자, 이제 저희 뭐 긴장할 거 하나도 없죠. 저희 아까 전에 곡 나갈 때 잠깐 긴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 노래까지 하셨으니까. 자, 더 깊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좋습니다. jump straight into part 2 of the interview right now. 조금 많은 분들이 clap, clap, clap, clap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Many people sending us a clapping applause kind
1: Thank
0: of emojis.
1: You.
0: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자, 두 번째 사진. Ooh, loving the 분위기, loving the vibe. Here it goes. 3, 2, and 1. Wow. 자, 한국 와서 이제 옷 색깔이 검정이 된 남킹님의 모습입니다. This is her with the black clothing kind of fashion. Yeah.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찍으신 건지.
1: 네, 이 사진은 저희 첫 패션쇼 나갔을 때 사진이었어요.
0: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엔 DDP 같아 보이는데.
1: Yes.
0: That's yes. 동대문 Plaza, everyone. DDP during their first appearance on one of these Fashion Week?
1: Yes, Fashion Week.
0: Okay, amazing. 자,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솔직히 평소에는 옷 엄청 신경 써서 입는 편이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이돌 데뷔하고는 약간 이런 패션쇼 자리에 갈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0: As a fashion enthusiast herself, she feels very grateful to be taking part in these lovely, lovely fashion events after debuting as III. 그러니까 평소에 애초부터 옷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1: 맞아요.
0: 혹시 저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은 브랜드들과 정말 많은 모델분들과 아이돌분들도 많이 오시고 패션이 진짜 각양각색이잖아요. Everyone has such unique tone and color.
1: Yeah.
0: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나중에 나도 약간 아 진짜 패션 브랜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또 디자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1: 솔직히 그 생각도 좀 있기는 합니다.
0: Okay, everyone. She says she's definitely interested in one day maybe making her own design, designing her own clothing and something like that. That sounds really cool. 잘하실 것 같아요.
1: 진짜요?
0: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패션위크 가서 그러면 어떤 걸 해요 보통 가게 되면?
1: 저는 가서 런웨이 보고 이제 인터뷰 찍고 그때는 언니 그때 기억은 이게 런웨이 시작했을 때
0: 네.
1: 언니들이랑 이 옷 이쁘다 막 저건 이쁘다 뒤에 팬분도 앉아 계셨거든요.
0: 아, 네.
1: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너무 반가웠어요.
0: Okay, so she was there doing interviews, taking photos, and choosing out and checking out clothings over there. And also, she was able to interact with some fans that were sitting in the back. 너무 좋다. 지금 보니까 어떤 분께서는 분위기가 이미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고. Saying you have that model aura. 근데 키가 진짜 크세요. You're very tall. Do you ever see yourself on the runway?
1: No.
0: No?
1: Yeah.
0: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Why?
1: 전 솔직히 런웨이 쓴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언젠가는 기회가 들어오면은 하고 싶긴 합니다.
0: Okay, so when the opportunities allow, you would love to be on the runway.
1: Really?
0: 요즘에 근데 진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워낙 많이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 아, 진짜요?
0: Yeah, as long as you let the world know that you're into fashion. I'm pretty sure one day. 진짜로 핏이 너무 좋으시고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델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very cool. 자, 잠깐 저희가 돌아와서 그 6인조 걸그룹이죠. I.I.I. 네. 얘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어요. For those who might b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and hearing of the group I.I.I. for the very first time, 혹시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할까요? What's the meaning behind the name?
1: I.I.I. came from inspiration.
0: Inspiration.
1: Yeah, because in the inspiration, 단어 안에 I가 세게 들어있잖아요.
0: That's so true. 네.
1: 영감을 되보자 하는 아티스트를 영감을 줘보자 하는 아티스트를 되려고 네. 그런 뜻입니다.
0: I.I.I.가. Okay, 네. So the meaning behind I.I.I. it comes from the word inspirations. If you leave out all the consonants, you will be left with I.I. and I. And they want to give inspiration to the people tuning in and listening to their music. What a cool name. What a cool name. 무대명은 남킹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혹시 다른 이름도 생각한 거 있었어요? Were there any other names than
1: 없었어요.
0: 남킹? 그냥 바로 남킹?
1: 그냥 바로 남킹이었어요.
0: 그 직접 고르신 거예요?
1: 아니,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남킹으로 하자 하고는
0: 아, 진짜?
1: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0: Okay, so the company said, let's go for Namking. And she was like, yeah, okay, let's go for it.
1: Let's go.
0: Well, it's a very cool name indeed. Very, very cool. 자, 요즘에 보니까 그 팀에서 본인을 표현한 대표 이모지가 병아리라고. 맞아요?
1: 네, 맞아요.
0: So you're using the emoji of a baby chick to represent yourself. 자, 이거는 누가 고른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t first, I really doesn't have like animal of myself, the emoticon, but like we need to have one.
0: Oh, yeah. As a symbol.
1: As a symbol, we need to have one. So, like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멤버분들도 그렇고 아 사슴인가 아닌가 병아리인가
0: 아.
1: 이 얘기도 하면서 네. 나왔어요.
0: 사슴이냐 병아리냐?
1: 네.
0: 그럼 둘 중에 사슴보다는 병아리를 고른 거예요?
1: 제 언니들 투표로.
0: 아, 투표로.
1: 투표로.
0: Okay, so the biggest candidates were either a baby chick emoji or a deer emoji. 눈이 약간 사슴 같으시긴 하네요. You do have a deer-like eye. But out of all the votes, they decided to go for baby chick to represent Namking here. So everybody, this is your chance. If you're tuning in via YouTube live stream, Please cover our live chat with baby chick emojis. 지금 당장 병아리 이모지로 저희 유튜브 챗을 도배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쉬님께서 너무 gorgeous하다고. Gorgeous. 저희 방송은 진짜 이렇게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We have so many compliments coming in right now. 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1: 네.
0: 팀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1: 네.
0: 뭐 차를 타거나. 막 이러면 어떤 팀들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팀들이 있고 어떤 팀들은 그 차에서는 좀 쉬면서 가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약간 나눠져서 앞줄에서는 뭐 얘기도 하고 음악도 뒤에서는 그냥 이어폰 끼고 자고 뭐 이런 팀들도 있어요. 아이아이아이 분위기는 좀 어때요?
1: 좀 시끄러운...
0: 오케이.
1: 멤버가 전원이 다 E, MBTI가 다 E이다 보니까
0: 아, 그렇구나.
1: Yeah. Every time when we finish our work and... We doesn't go home with like our AirPods in the ear and like we sleep. We doesn't sleep.
0: You don't sleep?
1: We don't sleep. We turn off like a really loud music
0: okay.
1: and we sing a song and like
0: 자, 매니저님이 밖에 지금 듣고 계신데 힘드실 것 같아요.
1: 가끔 같이 따라 부르시는데.
0: So all the members are extroverts, meaning in the car, everyone. None of them like take naps or anything. They turn on full blast music.
1: Yes.
0: And they all sing together. I was looking out the screen right now, and we have a manager standing right outdoor. And I was like, it must be tough for her. But Namking sings. She also sings along.
1: Yeah.
0: 기본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되게 업비트한가 보네요.
1: Yeah.
0: 아, a company based on all these extroverts, everyone.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Loving the energy already. 지금 댓글 보시면 자 병아리 파티입니다. 지금 병아리 파티. 이따가 이거 스크린 캡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verybody. Okay, we're gonna move on to our third picture now. 바로 이제 마지막 전.

0: 자, 꼭 조만간 방콕 가서 바이올린 들고 있습니다. I'm really rooting for Nam King here to go ahead and have a show in Bangkok. That'll be very, very, very cool. 자, 저희 PD님이 지금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준비한 코너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quick corner ready for you. 요즘에 홍대나 이렇게 강남 가면 포토부스 진짜 많잖아요.
1: 그죠.
0: 그 네컷이라고 해요. 네컷.
1: 아, 인생 네컷. Yeah.
0: 아, 저희 쇼에도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20초를 드릴 텐데 그 20초 동안 사진을 포즈를 취하면서 저희 이 클로즈업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re you ready for this?
1: Yes.
0: 준비 연습 안 하셔도 돼요?
1: 네.
0: 진짜로?
1: 네.
0: It's an easy peasy kind of game.
1: Yeah.
0: 전혀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 이 프로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So here goes the four cut photo booth image that our producer is getting ready for us right now. 자, 20초 준비되셨나요?
1: 네.
0: 제가 20초 돌면서 1, 2, 3, 착각! 1, 2, 3, 착각! 네 장 갈 거예요.
1: Okay.
0: Ready?
1: Okay.
0: 에이, 갑니다. 시작! 자, 1, 2, 3! 자, 갑니다. 다음 거 1, 2, 3. 자, 가겠습니다. 1, 2, 3. And one last one. 1, 2, and 3. Bravo! Bravo, bravo! 오, 네 컷이 정말 다 다르게 나왔어요. Wow, it comes from practice, doesn't it? 자, 솔직히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 아, 안 했습니다.
0: 아, 완전 임프롬프트로.
1: Yes.
0: She did not prepare prior to the interview, but she nailed it, everyone. That was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자, 남킹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Time flew.
1: So fast.
0: Time flew, time flew. Yeah. And we have to end the show very, very soon. But before letting you off, I'm very curious about your upcoming plans. Do you have anything you're preparing that you can tell us right now? Anything that you want to tell our listeners or your fans?
1: Mm-hmm.
0: Please feel free to let us know.
1: I don't know that I can say much, mm-hmm. but I know that you guys have been waiting for us quite long. So please wait for us for a little bit, and we'll show you guys a lot of more our 매력.
0: Amazing. 저 우시는 거 아니죠?
1: 아,
0: 눈물이 살짝 고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아, 살짝 고인 것 같기도 하고.
0: 자, 준비된 방송인이십니다. She is saying again, everybody. She really wants to show and kind of showcase the charm of III. And the members, of course. 자, 앞으로 진짜 바빠지실 것 같아요. I can tell that this team, including Nam King here, III, will be very, very busy in the upcoming year and month. So, 화이팅이고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 디아카이브 제작진도, 아랑 라디오도,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끊임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cheering on for your team. 자, 자님께서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어? 우우 하고 울고 계시고요.
1: 곧.
0: She's saying very soon you'll be able to meet her. 홍나영님께서도 깅아,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And 지우님께서 지금 마지막 한 말씀 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남킹 사랑해.
0: 남킹 사랑해. Right? Saying, I love you. 남킹 이렇게 사랑받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멋진 음악과 무대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도키.
1: 네.
0: Any last words? Nope, all good?
1: Yeah.
0: 할 거 다 하신 거죠?
1: 네, I think so.
0: 자, 마지막 점에추 오늘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 네.
0: So everybody.
1: 제육볶음.
0: 제육볶음 is the TMI for dinner recommendation. So make sure to go ahead and give it a check if you don't know the food. 만약에 주변에 제육볶음집이 있으면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We're gonna end the show today with the final tune, and this was requested by Nam King herself. 어떤 곡이죠?
1: Guilty입니다.
0: Guilty. 자, Guilty 매력 포인트 하나만 빨리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Guilty요?
0: 매력 포인트. Something that you gotta pay attention to.
1: 아마 떼창, 마지막.
0: 떼창.
1: 떼창.
0: Okay. At the end of the song, there is that fan chant. Everyone's gonna chant together. Make sure to pay close attention to it as we close off the show with the final tune, Guilty by I, I, I. Awesome. It is time to end the show, everybody. Big, big thank you to all of you for tuning into our show here at The Archive. Once again, we had a very special guest, Namking of III, joining us today.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make sure to go ahead and support them by following them on their IG account, TikTok account, X account, YouTube account, and leave a lot of comments and like saying, Namking, you did a fantastic job today, and we look forward to your future promotions.

있는지 처음 물어봤을 때부터 다르게 공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변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iders.
1: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filled with Q the K. During this segment, you should be able to test your K-pop knowledge through quizzes. And joining us for this one, we're going to be joined by the members of QQQ.
2: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1: 자, 여러분 먼저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 QQQ입니다.
1: 알라이트. 자, 그럼 누가 누군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lease do the individual hi.
3: Yep.
2: QQQ의 학과의 규빈입니다. KB. Okay. 잘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his name is KB or Cuban in charge of being the hot guy of this group and...
3: Yeah, hello everyone. I'm cute guy. Yay. Nice.
4: Cute.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QQQ의 허니 보이스 지성입니다.
1: Yeah! Oh. Together they're QQQ. Guys, so how's life? 삶은 좀 어떠신가요?
2: 제가 최근에 갑자기 또 담이 와가지고 아, 진짜 며칠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1: Oh, right. His body all of a sudden got real stiff and he has been suffering from it recently. 근데 머리를 바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I thought you were gonna talk about your hairstyle.
2: 아, 저 청순... 하고 싶어서
1: 머리를... Like he said, I got this new hairstyle because I wanted to look innocent. 근데 청순보다는 약간 난 이게 너무 멋있는데.
2: 멋있으면
1: of course, it's really cool and charismatic, but nothing about this hairstyle is seems innocent to me.
3: So
1: 약간
3: cool.
1: 그니까 그냥 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규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한 감상평을 좀 보내주세요.
2: 아, 생각보다 너무 짧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었으면 좀 청순했지 않았을까.
3: 아. 아니 표정을 좀 청순하게 지어보는
1: 그러니까.
3: 건 어때요?
1: 그럴 수 있겠다. So Cubin said his original plan was to keep it a little more longer than the one that he has right now. And and 뭐라고 했죠? 옷을 다르게 입어라?
3: 네, 옷을 right, 좀더 so, 청순하게 입어봐.
1: Alright, now I recommended him to wear something different if he wants to appear innocent. 자, 그러면 나인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How has life been for you, 나인?
3: 저는 my younger sister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1: Good for you!
2: 수잔, 수잔.
3: 네, 놀러와서 그 콘서트도 좀 보고
2: wow.
3: 같이 영화도 보고 좀 그랬습니다. 문화생활을 좀 즐겼어요.
1: Good for you! Yeah. So he spent quality time with his younger sister who recently visited Seoul and he invited over to their concert and watched a movie together. 자, 그리고 이제 지성.
4: 아, 저는 요즘 그 활동이 이제 끝나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 나가고 있는데
2: 와우.
4: 더 힘든 것 같아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활동 때보다 요즘 몸이 너무 힘들고 지금 온몸이 지금 너무 아파
1: Okay, after the end of their recent promotion, he started going to the gym and started working out real intense. And it feels like it's actually a lot more harder than while they were promoting their music.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분이 QQQ입니다.
3: Yeah.
1: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QQQ. Make sure to have a listen to their music.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1: There's a reason why we invited you guys over today. The show. 자, 오늘은 K-pop 네. 퀴즈 세그먼트를 함께 할 건데요.
3: 네, 진짜요?
1: 예, 맞아요. 너무 놀라요.
3: Yeah.
1: 자, 그래서 K-pop 퀴즈 같은 거 잘 하시나요? Are you guys good with quizzes?
3: 아, 잘 해야죠. 네. 형님이 오케이. 불러주셔서 왔는데 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1: I mean, you call this, we'll try our best. 아니, yeah. 근데 진짜로 just in general, like, are you guys good or bad at quizzes?
2: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4: 네네.
1: 네.
2: 일부러 벌칙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2: 미리.
4: 아 왜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1: 아...
4: 할 일이 벌칙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1: Alright, 네. so they weren't feeling confident at all. He found Jisung practicing the penalty already even before the beginning of this show. Let's see how it turns out.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자 어쨌거나 네. 이 세그먼트가 되게 중요한 게 구호도 필요해요.
3: Yeah.
1: 아, Alright, we're gonna need a team chant from you guys. Did you guys come up with any? 뭔가 만드신 거 있나요?
2: 아 있죠.
1: 어 있어요?
2: 갑니다.
3: 예.
2: 아까 벌었어요?
3: Yeah. Yeah. Yeah. Yeah.
2: Yeah. 갑니다. 3, 2, 1. 지금이 저점이다. 우량주 맞지?
3: 맞아요. 헤이.
2: 지금이 저점이다. 우량주
3: Q.
2: 화이팅.
3: Thank you.
5: So they started using all these terms related to stock market. They said, we're hitting our all-time low right now. This is a perfect time for you to start investing. We go by the name of QQQ. That was their team chant. Perfect. Anyway,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ing to explain what this segment is about to the listeners. So Q2K, during this segment, we have two rounds. There's going to be quizzes on pure Korean words, as well as quizzes on K-pop songs. And during round two, they are going to listen to a K-pop song and try to write down the lyrics. 자, 규빈 씨, 이어서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제가 오늘 흐르는 대로 가려고 네. 네, 대본을 잃어버렸습니다.
5: 아, 여기 있습니다. 네.
2: 첫 번째가 없길래 그냥 오늘 네. 흐르는 대로 가자 이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자, 죄송합니다. 네? 네. Q2K는 1라운드와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에서는 순 우리말과 K-POP 듣기 퀴즈를 풀어볼 거고요. 2라운드에서는 K-POP을 듣고 가사를 쓰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6: Oh, keep going. Yeah. So sweet. Right,
5: well, thank you. So for Q2K, they are going to team up and solve the quizzes together. There are a total of 6 questions, and if they get 3 wrong answers, they're going to have to face a penalty. 자, 지성 씨 네. 부탁드립니다.
4: 네, Q2K 퀴즈는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총 6문제입니다. 그중 3문제를 틀리면 저희가 벌칙을 받아야 돼요.
5: And the good news is, if they ever hit a jackpot, we're gonna wrap up today's episode with one of their songs.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다 맞춘다면요, QQQ 노래로 끝낼 건데요.
6: Wow.
5: 자, QQQ도 괜찮고 555도 괜찮아요. Yeah.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What song should we listen to?
6: 그래도 오늘 저희가 QQQ로 왔으니까 맞습니다. QQQ 노래로 한번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4: 네네네, 좋아요. 네.
2: 제목은
5: So what's
6: Q to, Q to Rescue로.
5: Okay, Q to Rescue it is. Yeah. All right, good luck with today's Q2K then. 자, 그렇다면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시면서요.
6: 예. Yeah.
5: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5: 자, 송브레이크 가지기 전에 저희 중요한 announcement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So we have a very important announcement regarding the survey we're conducting through our official website. The address is arirang.com. Just tune into our official website. You'll see a banner that says radio. Click on it and you'll see another banner on the left side that says 2026 Arirang Radio Listener Survey. So please participate, everyone.
6: 정말 중요한 어나운스먼트고요.
2: 네, 맞습니다.
6: 지금 아리랑 라디오에서 청취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설문조사 양식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라디온, 라디오 앤 어스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 Alrighty, and like I mentioned earlier, during the first hour, there is gonna be a question asking you guys who your favorite guest is. So make sure to write their names down on the survey. 자, 규빈 씨 부탁드립니다.
2: 네. 그 설문조사 항목 중에 듣고 있는 방송을 선택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때 꼭 라디오노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어서 라디오노스를 듣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게스트가 좋아서 라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적으셔도 됩니다. 이제 지성 나인 규빈 혹은 KB 써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take a short song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to kick off Q2K. We have Uncool by QQQ.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Uncool by QQQ. And with that, we're going to begin Q the K. Yep. Before we move on to the first quiz, uh-huh. Let's hear the team chant once again. 자, 그러면 팀 구호 한 번 더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Let's go.
1: 지금이 저점이다. 우량주
2: QQQ
1: 화이팅!
0: 화이팅!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K-POP 가사 퀴즈예요.
1: 와우!
0: 자, 한국어 가사 들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바꿔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First quiz is a K-POP lyrics quiz. I'm going to read out Korean lyric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they're going to have to guess the song by naming both the artist and the name of the song. Are you ready?
3: I'm ready!
0: Let's go!
4: 나만 레디 된 거야?
0: Don't move! Let's end it tonight. It's all over. Let's finish tonight.
1: 아, 처음 뭐라고 했다?
3: Don't move!
0: 자, 한 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I'm gonna read it once again. Don't move. Let's end it tonight. It's all over. Let's finish tonight.
3: 다 끝났어.
0: I mean, I'm loving the listener's reaction. Adrian is like, L-O-O-O-L, that's about it. Yes, that's about it. And Cutie says, L-O-L, what? Well, if you guys know the answer.
3: 지금도 가사예요?
0: 아니요. I'm just interacting with the listeners. 저는 지금 리스너분들과 인터액팅을 하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뭔지 알겠어요?
1: 전혀 모르겠습니다.
0: What?
1: 약간의 힌트가 필요해요.
5: 형, 해,
0: 근데 규빈은 알아야 돼. 규빈은 알아야 돼. Cuban should know this song. 왜? 아니, 그리고 지성 씨도 알아야 돼요.
1: 오?
0: 알아야 되는 나인이는 나인 씨는 모를 수도
1: 약간,
0: 있어.
1: 약간 연배가 약간, 있는 노래.
0: But 자 그럼 한 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Don't move.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3: 움직이지 마.
1: 오케이. 움직이지 마.
0: Yeah? Okay. 근데 what's another way to say 움직이지 마라 in Korean? I mean that's already Korean, but we
3: 가만히 있어.
0: Another guess? 다른 뭔가 guess를 해보세요.
3: Yeah. 얼음.
1: 아니지.
0: No.
5: 멈춰.
0: No. He's been watching too much like Squid Game. 자, yeah.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로 don't move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Try translating don't move into Korean using just five letters.
3: 가만히 있어.
1: 그대로 멈춰.
0: 아이고 설리님이 나인이 알 것 같음. I feel like 나인 knows the answer. 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고 했으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1: 멜로디로.
3: 감사해요 형님.
0: 제가 후렴구의 리듬을 네. 잠깐 들려드릴게요.
5: 와.
0: I'm gonna tell you guys what the chorus part's rhythm sounds like.
3: 네.
0: 자 갈게요.
3: 네.
0: Alright, that's about it. 자. 방금 그게 후렴구의 리듬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yeah. 여러분들이 개인기를 보여주면 제가 거기 가사를 갖다가 들려드릴게요. If you guys show us something in return, could be an 애교 or could be something you guys are good at, I'm gonna let you know the lyrics for the chorus part. 우리의 나인 씨가 오늘
3: yeah. I got it.
5: 오 맞네.
3: 예.
0: Yeah. 아이고 개인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나인이.
3: 아니 저 개인기를 보여드리려고요.
0: 아 오케이. Yeah. 한번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Do you guys wanna reveal
3: 혹시,
0: the answer?
3: No.
0: Not yet?
3: I need to show you a 개인기.
0: Okay, let's see
5: yeah.
0: it.
5: 야 조금 아껴. 아니 잠깐 아껴도 되겠어?
1: 다음 질문 그러니까, 있잖아.
5: 우리
3: 아니죠.
5: 문제가 네? 많아.
3: 보여드릴 거예요.
5: 문제가
3: 그래?
5: 많은데.
3: I show you 개인기.
0: Okay, okay, show us.
5: 그래?
0: Let's go. 봐봐.
3: 자 꼼짝 마라. 자 꼼짝 마.
0: By the way, like, we don't even need to hear what they wrote on the whiteboard. They got the correct answer. The answer is. What's the name of that song?
5: 제목.
3: Big Bang 선배님의 Bang Bang Bang입니다.
0: Yes, they got it right. The answer is Bang Bang Bang by Big Bang.
1: 와, 왜 몰랐지?
0: 와, 대단하다. All right, so it's a song by Big Bang, released in 2015, and the lyrics deliver the message of letting go of everything, enjoying the moment like crazy, and unleashing explosive energy.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I'm ready.
0: 자, 이제 노래 하나 들려드릴 건데 가려진 단어를 알라맞추면 됩니다.
2: 아, 네. 예.
0: Right, so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cond quiz right away. This time what's going to happen is they're going to listen to a song and one part of the song is hidden. And they're going to take a guess what word that is. 자, 딩동딩동으로 가려져 있으니까요. 잘 네. 듣고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et's

0: All right, that song was Mindele, Dandelion by Uhyo. And the lyrics go, Shall we hold hands? 우리 손 잡을까요? Forget all the past days.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Tell me that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Let's go to our...
1: 아, 이거요.
0: 우리... 에 가요.
1: 애석하게도 제가 이거 잘 아는 노래.
2: What?
1: 아~
2: 네. 잠깐만.
3: 아...
0: 규빈 is like, wait, unfortunately, I know this song very well.
3: Oh my god.
0: 자, 그러면 규빈 씨, 이 노래를 언제 처음 들었나요? Do you still remember the first time you heard this song?
1: 제가 할 일 없이 누워 있을 때,
3: yeah.
1: 쇼츠나 릴스를 항상 봅니다.
3: Always.
1: 그때 이제 자주 나오던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 그 이제 후렴구 부분에 그 리듬이 바뀌잖아요.
3: Yeah.
1: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어서.
0: Oh. Okay. 네. So I saw this song being used on a lot of reels or shorts video on social media while I was slacking, scrolling through the contents, and I thought the rhythm change in this song was really impressive. 자, 그렇다면 규빈 씨, 네. 정답을 적어주시죠. Please, I'm gonna 근데, write down the answer.
1: 근데 내가 이 노래 굉장히 잘 아는데 근데 네. 약간 정답, 헷갈려요. 네,
3: 정답은 그게... 맞추겠지만 재미는 잡지 못할 것 같은
1: 아니에요, 제가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3: 틀리면 안 되죠, 형.
0: 오,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1: 그럼 아니면 이렇게 바꿀까?
0: You sure that's the answer?
1: 부산 느낌으로?
3: 동네래가 뭐예요? 동네래?
1: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정답인데
3: 아.
1: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바꿔버려?
3: 근데 동네일까요?
4: 그게 뭔 말이야?
3: 뭐일까요였는데
1: 아니야?
0: 우리 에에에 가요.
3: 아,
0: Let's go to our 에에에.
1: 아, 이거 아닌가?
4: 그럼 네가 틀렸네.
0: 하지만 뭐 정답을 맞추는 거는
1: 아닌 거 같은데.
0: 아니었어. Alright, let's reveal the answer. 자, 그럼 정답 공개해 보죠.
4: 일단 해보자.
3: Okay.
0: The answer is 두구두구두구두구.
4: 해보자 일단.
1: 자, 오케이.
3: Okay.
0: He wrote.
3: Let's go.
0: 동네.
3: 동네.
0: Neighborhood. Congrats.
1: 사랑해요 그대
0: 대단해요
4: 오 맞네
3: 우리 네이버후드에 가요
1: 네.
0: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잠깐 설명드릴게요 I'm gonna take some time to explain a little about this song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2017 and the lyrics contain a warm confession about loving someone just the way they are and wanting to stay together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third quiz right away 자 이제 3번 퀴즈로 넘어갈 건데요
3: yeah.
0: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믹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오 마이 갓.
1: 아 이거는
0: 세 곡을 다 맞춰 주셔야 돼요.
1: 오 마이 갓. 너무 어렵다.
0: Alright, so what's gonna happen is we're gonna let them hear a mix of music, and within the mix, there's gonna be three songs being played at the same time, and they have to guess which songs are included in it. 자 준비되셨나요?
3: Yeah.
4: 네네네.
3: I'm ready.
0: Let's go.

0: 마이 갓.
1: 아니 근데 예. 지금 리스너 분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0: 근데 이거 그 아. 한국이 too strong.
1: 아 오케이. Strong as in like in terms of volume or
0: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1: 어떤
0: 그,
1: 식으로 스트롱하다는 거죠? 임팩트가
0: 뭐, 예, 임팩트가 okay. 되게 세다.
1: One song stood 네. out among the mix, so he could not really focus on the rest of his songs. 네. 자, 지금 제가 코멘트 몇 개 읽을 동안에 아, 네. 잠시만요. 오, 닐리캉님이 와 네. 어렵다.
2: 네,
1: this one's so 어렵다. hard.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한 곡은 들으셨나요? 그럼
0: 두 곡을
2: 들었는데 한 곡을 모르겠어가지고
1: 가수 이름도 적어야 돼요.
0: 아 맞다. 아, 네.
1: They have to write down the name of the artist, but they did 네. not. 근데 한 곡이 확실하지가 않군요. They're not sure 네. about the last song.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믹스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I'm gonna let 네. you guys hear 후하다, the mix 후하다. one more time. Let's go.
0: 너무 잘 맞추면 안 되는데.
1: 아니야, 잘 맞춰도 돼요. 잘 맞추면 좋죠.
2: 어, 이게 어. 그러게. 맞아.
0: 아, 이거 근데 네. 개인기 없어요?
2: 아까 개
0: 아니면 나 이거 지워 버릴 거야.
1: 여러분, 이따가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따가 어쩔 수 없이 개인기를 보여 줘야 돼요.
2: 뒤로 갈수록 어려워.
1: 자,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죠. Let's reveal the answer in 3, 2, 1. The answer is
0: 따라.
2: 빠밤 빠바밤.
0: 마돈나,
1: okay.
0: 시크릿 선배님,
1: okay.
0: 그리고 네. Bad Girl, Good Girl, 미세이 선배님, 그리고 나였으면 나윤관님. 아!
1: Congrats! The answer is Bad Girl, Good Girl by Missy, Madonna by Secret, and 나였으면 If It Were Me by 나윤관.
0: Yahoo!
1: With that, we're gonna slide into the next question. So, this one is the guess the title round. 자,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제목 맞추기 문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0: Yes. 네.
1: Let's go.
2: 귀여워, 귀여워, 와.
0: 몰라.
2: 이 노래 제목 어렵잖아.
1: The song you guys are listening to right now was released in 2006 by Humming Urban Stereo. All you need to do is just guess the title of this song. The question is multiple choice question.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2006년에 발매된 Humming Urban Stereo의 노래인데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 좋은 소식은 The good news is 객관식입니다.
0: Oh my god.
2: 다행이다.
1: Alright, option 1. 귀여워 귀여워 cute cute. Option 2.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We are in love. Option 3. Hawaiian couple. Option 4, 둘만의 속삭임, a whisper just between us. 정답은 무엇일까? Yo, yo, yo, yo.
0: 둘만의 속삭임. 4번은 둘만의 속삭임.
2: 3번이 뭐였지? 3번이
1: 하와이안 커플.
2: 하와이안 커플.
1: 네. 오.
2: 약간 이거 제목이 좀 어렵다고 내 기억에 있는 게 네. 뭔가 약간 오하이오 다이너마이트 같은 제목이었거든.
1: What? If my memory is correct, the name of the song is called something like Good Morning. 뭐였죠? 그 다음에 오하이오 뭐라고요?
2: 다이너마이트.
1: 다이너마이트?
2: 그런 제목이었.
1: Wow.
2: 그러면
1: you guys are all over the place. We're getting so many random guesses from the listeners. Like, 김마 규르님이 마말레이드였나? I think it's called Marmalade.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번 뭐 찍어보실까요? Would you like to make a guess?
2: 확실해? 그러면 형 말이라면 이건데.
0: 하와이안
2: 여기
0: 커플.
2: 지금 보니까 바닐라연 무슨 바닐라인데라고 하셨는데. 네.
0: 형 근데 이걸 보는 건 약간 네. 반칙이잖아요.
2: 그렇긴 한데 네.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바닐라란 그래?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목이 없으니까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3: 하와이안
0: 하와이안 커플이 커플?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면 형
2: 내가 틀리면 내가
0: 아니, 틀리면 바로 탈락인
2: 바로 탈락이야?
0: 그쵸. 그러니까 그 개인기를 통해서
2: 힌트를
0: 한번
2: 얻어
0: 얻어보는 것도 왜냐면은 형님이 또 힌트 하나 주시고
1: 후회할 텐데
0: 두 개 주시고
1: 이거 그대로 공개하고 싶을 텐데요
2: 심리전인가?
1: Alright, I'm 그쵸? gonna give them five more seconds to really reveal the answer. Five, four,
2: 1번이 강승이
1: three,
3: 아니야.
1: 1. The answer is 정답은요?
2: Number 3, Hawaiian couple.
0: 와!
2: 귀여워 귀여워
0: 웃을 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1: 귀여워 아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The answer is Hawaiian Couple by Humming Urban Stereo. Congrats! 아니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두 문제만 더 맞추면 오늘 마지막을 갖다가 Cue to Rescue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2: 와우 와우 와우 와우.
1: Good luck입니다, 여러분들.
0: 규빈이 형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객관 씨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1: 네. Alright, that's how he got into his college, guessing all the right answers during his entrance exam.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fifth question. We have a pure Korean word question. Are you ready?
0: I'm ready.
2: I'm ready.
1: Let's go.
3: We're ready.
1: This question is about a pure Korean word. It's a multiple choice question. What does the pure Korean word 가추 mean?
0: Yeah.
1: 이번 문제는 한글 순 우리말 문제고요. 객관식이에요.
0: Yeah.
1: 순 우리말 가추 무슨 뜻일까요? Option 1. Recommending something you like to many people. 좋아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는 행동. Option 2. In a formal and polite manner. 격식을 차리고 예의 바르게. Option 3. Everyone together just as they are. 여럿이 모두 있는 대로. Option 4. Doing something carelessly. 이를 대강대강 하는 모습. 자 이건 한번 실제로 예제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죠. 자 가추가 만약에 좋아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라면 큐빈 씨 어떻게 예문을 만드시겠어요? So come up with an example. What if 가추가추 means recommending something to many people?
2: 어제 굉장히 맛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가추
1: 오케이 오케이
0: 약간 강추 이런 느낌으로 가추
2: 신의 추천
1: 가추 He said I had something real delicious yesterday and that's going on to the 가추 list 자 말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Do you think it makes sense?
0: 말 생각해
1: 아니 진짜로 되면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2: 1번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We're gonna scratch this one off the list And what if 가추 means in a formal and polite manner 격식을 차리고 예의 바르게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인씨
0: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가추를 조금 차려서
2: 네
0: 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1: Okay, so I would like to escort or treat you well tonight acting all 가추 Does it make sense to you? 이거 말 되나요?
0: 약간 이거 이상합니다.
1: 네, Something's off about this. 네. We're gonna scratch this one off. What if 가추 means everyone together just as they are? 여럿이 모두 모여 있는 대로라면 지성 씨 어떻게 예문을 만드시겠습니까?
2: 여럿이 모두 모여 있다요?
1: 네.
0: 아, 되겠는데? 저기
2: 가추.
0: 가추 있네.
2: 지금 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다 가추 있네. 이렇게
0: 그 사투리잖아요.
2: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잖아.
1: Alright, so he said, everyone, 가추, everyone stand in line. 말 되나요? Does it make sense to you?
0: 약간 제일 말이 되긴 한
2: 지금까지는.
1: Okay, I think it makes the most sense among all the options we've been through. 자 그렇다면 아직 하나 더 있어요. What if 가추 mean doing something carelessly? 일을 대충 한다는 거면 규빈 씨 어떤 예문을 만드시겠습니까? Please give us an example.
2: 가가 일단 한자로 봤을 때
0: 우선 우리말이에요.
1: It's not 가 한자. It's not
2: 한자예요.
0: 뭔 소리야?
2: 뭔 소리야? 힌트 주시죠.
1: 힌트?
0: 힌트가 아니라
1: 힌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0: 대충이라는 말이 가추가 될 것 같은 게 좀 가추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니?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1: Wow, very good example. He said instead of doing things 가추가추리, you have to do it properly. Do you think it makes sense? 말 되나요?
0: 제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It makes the most sense. 자, 그러면 we're down to either number 3 or number 4. 3번 아니면 4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니면 5번 해가지고.
1: There's no number 5, my friend.
0: 제 책이 까치. 개인기였습니다. 개인기.
1: 자, 그렇다면
2: 저는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1: That was such a dad joke. 자, 그렇다면 지성 씨는 정답을 본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지성?
2: 그러니까
1: 그냥 소신껏 하셔도
2: 고민되는데.
0: 네.
2: 이게 가추서 뭐 하지? 여기서 약간 저기서 사람들이 가추 있네 이렇게
0: 사투리가 아니고 순 우리말이라고
2: 가추 있네
1: 저기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을 것 같으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7초를 드리겠습니다 7, 6, 5 okay. 4
2: 네. 오케이 오케이.
1: 3 2
0: 모였습니다.
2: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네.
1: The answer is
0: number 4. 대가 아니라
3: 뭐 뭐예요?
1: 아쉽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The answer is
3: number 3.
1: 지성 got it right.
3: 맞잖아.
1: Hope all the listeners learned a new pure Korean word. The word that we learned today yeah. is 가추 가추 and it means everyone together just as they are. 자, 그렇다면 이제 송 브레이크 가지고 돌아와서 파이널 네. 퀴즈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들어봐요.
1: We'll be right back after taking a short song break beginning with Dandelion and Mindele by Uhyo followed by Bad Girl, Good Girl by Mize. Enjoy!
0: Yeah.

0: Welcome back. The first song was Mindele Dandelion by Uyo, and the second song was Bad Girl, Good Girl by Mize. Yeah. Hope you guys enjoyed. We're down to one last quiz for tonight.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요. Oh. 아, 하나 틀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Ah. 아, 그래서 기회를 드릴게요.
1: Oh. Oh.
0: 마지막 거 맞추면.
1: Yeah.
0: 그 Cue to Rescue 틀고 끝내도록
2: oh. 하죠. Wow, wow, wow,
0: like,
2: wow,
0: I wanted wow. to give them another chance. What's gonna happen is if they get the final quiz right, then we're gonna wrap up today's episode with Cue to Rescue. That's their song, by the way. 자, 그렇다면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요. 마지막 네.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s gonna happen with these last quizzes? They're gonna listen to a song and they're gonna try to write down the lyrics. 자, 이제 노래를 듣고 가사를 받아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네.
0: 오늘 준비한 노래는 왠지 여러분들은 이 노래 알 것 같아요. I have a feeling you guys already know this song. It's called Desert Eagle by 실리카겔.
1: Uh-huh.
0: 이 노래 아시나요?
1: 네, 네 유명한 건 알아요.
0: Okay. We are aware that the song is very famous. It's a song released in 2021 and its lyrics tell the story of surviving to the very end in a harsh world like barren desert while continuing to search for hope and freedom. 데저트 이글은 2021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네. 황량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희망과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를 가사에 담은 노래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 Yeah. Yes, yes.
0: Music, start!

0: 이제 시작됩니다. 네. Let's go.
1: heard part of this song. 자, 어쨌거나 이 마지막 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Yeah. 공짜 힌트가 3개 있고요.
2: Oh,
1: 그리고 노래 들을 찬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2: Yeah.
3: The special thing about this last quiz is they get additional free hints as well as another chance to listen to this song.
1: 자, 그렇다면 어떤 거를 먼저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4: 찬스를 먼저 네. 뽑고 okay. 싶습니다.
2: 찬스를 먼저 와. 뽑고
4: 최대한 뽑고 마지막에 네. 듣자.
5: 너무 어려운데?
1: Alright, then choose a number between 1 to 6. 자, 1번부터 6번 사이의 숫자를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5: 3번이야, 3번. 무조건 3번이야.
1: Oh, wow, we have to go for number 3. Okay, number 3.
2: 제가 지금 적은 게 2대 네가 있어, 준.
4: 아이고,
2: 이렇게 적...
4: 아이고.
1: 아이고. 자, they chose the worst one. One of the worst ones. 노래 빨리 듣기. What's gonna happen is they're gonna listen to the sped up version of this song. Let's...

0: 가사가 안 들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1: We listeners confused about our lyrics, but this one is even harder, he said. 네. 자, 지금까지는 뭐라고 쓰셨나요? What do you have so far?
0: 이대로 지금 날에는
2: 네가 있어,
0: 네가 있어 준비할 일만.
1: Seeing you flying by as you are, I'm right next to you. I mean, sentence-wise, it makes sense, but I'm pretty sure that's not the answer.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Choose a number between 1 to 5, please. 1부터 5 사이로 골라주십시오.
3: 5번이야, 5번.
0: 5번 빼고 다 불러.
3: 무조건 5번.
4: 1번, 1번 가겠습니다.
1: 5번. Okay. 5번. He chose 5번. number 1, and that yeah. says 노래 천천히 듣기. They're gonna listen to the slowed version of this song. Let's yeah. go.

0: 메키무.
1: 메키무?
2: 메키무.
3: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힌트를 골라야 됩니다. Choose a number between 1 to 4. 1부터 4 사이 골라주세요. 지성, let's go.
4: 1부터 4 사이?
3: 네.
4: 넘버
3: 넘버 2.
4: 2 가겠습니다.
3: Okay, number 2 it is. They chose. 아, 사무엘에게 yes or no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 하나 해주시면 제가 yes나 no로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왠지 노래 한번 더 듣고 돌아와서 해볼까요?
1: 아, 예, 아, 네, 좋습니다.
3: Right, let's listen to this song one more time and I'm gonna let him ask the question. Let's go!
1: 메끼무가 뭘까? 메끼무.

0: Let's go.
1: All right, now that you guys used all your free hints and another chance to listen to the song, I'm going to let you guys finalize the answer. 자, 이제 정답 적어주실 시간인데요.
2: Yeah.
1: I'm going to give you guys 10 more seconds. 10초 more 더 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1: 오케이, 하셔도 돼요.
2: 그 여기에
1: 네.
3: Yes or no로만 대답.
1: 네.
2: 예, 예, 예.
3: 큰일 났는데? 아니면 혹시
1: So it's pretty useless. 제가 거의 그... 쓸 데가 없는 거죠.
2: 개인기, 뭐, 개인기가 준비돼.
1: 아이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3: 아, 그래, 아이고 네. 애교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찬스상에 더 뽑고 싶은데.
2: 아 근데 그
1: 9, 8, 7, 6, 5, 4, 3, 2, 1. The answer is
2: yeah.
4: 이대로 지금 마개는 네가 있어 준비할 일만 내게는.
1: The answer is 기계와 친구가 되는 공장에서 At a factory where machines become friends 신비한 힘을 느끼고 Feeling a mysterious power So they got it completely wrong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is one wrong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wrap up tonight's show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QQQ 여러분
2: 너무 감사합니다
1: 마무리를 할 시간이고요 네, 네. 마지막 노래는 아쉽지만 데저트 이글 실리카겔의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Unfortunately, we're gonna wrap up with Silicagel's song called Desert Eagle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o Along with the members of QQQ 자, 이제 3-2-1 하면 빠이빠이 같이 하실 거예요
2: 네, 네.
1: We're gonna say goodbye for now together in 3, 2, 1 Bye-bye
2: Bye-bye
3: Bye-bye, thank you

0: Humans of Jeju. Oh, you're back. We're so excited. Yeah, to meet a new special guest right here. And I see a beautiful lady right, sitting right next to me.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Okay, so first thing first, yeah, I'd like to ask her her first introduction of herself to our listeners.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일귀라고 하고요. 한자로 날일 귀할 귀, 그래서 날마다 귀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영양군이라는 깡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고3 때 입시 미술을 준비를 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0: 지금도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1: 생각보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0: Oh, that's just very young. She looks very young. So first thing first, like hello, 아리랑 radio listeners. 여기 카메라에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카메라가 지금 저희를 비추고 있어요. So it's s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금일귀. Yeah, very special name in Chinese character. My name means precious every single day, and I grew up in a very small countryside village in Yongyang-gu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I moved to Seoul when I was in my last year of high school to prepare for art school. Okay, anything?
1: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을 했고 지금도 비단의 한국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0: 오, 되게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이주를 한 다음에 이제 제 모습을 좀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제 귤을 얹은 제주도니까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제주살이 인스타툰도 연재를 하고 있어요.
0: Okay, I studied fine art at a very popular university in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I still paint traditional like Korean paintings on silk. After moving to Jeju, I created my own character and started making Instatoon comics about my life here.
1: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복지관, 뭐 제주시 평생학습관이나 뭐 제주문화중개소라던가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미술 교육도 하고 있고 고뇌 어촌계에서 인턴 해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0: Okay. And I also teach art to many different like people, like from children to seniors at elementary schools, welfare centers, the Jeju Lifelong Learning Center, and the youth culture centers and local culture spaces as well. And I'm also working as an intern, 해녀, baby 해녀 at the Gona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So you lived in Seoul for a long time before moving to Jeju, right? But what made you decide to live here on Jeju. 원래 서울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주도에 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나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한테 채찍질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0: 거기 꽂히셨구나.
1: 그거에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되게 막 세기를 지나도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대단한 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가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되게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0: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저도 그랬습니다.
1: 네,
0: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So ever since I was young, I was the kind of person who pushed too much myself really hard. And there's a saying in Korean, a tiger leaves its skin when it dies, and a person leaves their name. So I was so obsessed with this idea, and I felt like I had to become someone great, amazing, and nobody really forced me, but I put a huge burden on myself.
1: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을 좀 세게 겪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누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말로만 그렇게 행복을 얘기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행복을 필두로 해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주에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기로 했죠.
0: Okay, okay. 네. So then I went through burnout. Yeah, finally. And after that, I realized I had always like said happiness was the goal of my life, but maybe I had only been like saying it with words. So I thought lik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like put happiness first in my life. And Jeju was a place I had wanted to live in 4 years. So I decided to move here, and that's how I wrapped up 15 years of life in Seoul and came to Jeju. And also you've been stayed in Seoul for a long time, and maybe you can share some of your work and art you were doing, and also what kind of like art do you do. And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떤 뭐 작업과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비단에다가 한국화를 그리는 작업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당장 그림으로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일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독학을 해서 와우. 서울에서 이제 회사를 몇 군데 다녔어요.
0: So after graduating in Seoul, I kept working on my silk paintings, like Korean traditional silk paintings. But I couldn't really make a living from art right away, so I had to do other work to earn money. And I taught myself design and worked at several companies as well.
1: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회사가 갑자기 공중분해 돼가지고
0: 그럴 수가 있나요?
1: 조그만한 스타트업이었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내부에 좀 이렇게 연결돼 있던 사람이 네. 사건을 저지른 거죠.
0: I don't want to know.
1: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와우. 이제 약간 생체 실험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냥 내 한 몸으로 회사라는 그 울타리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0: 멋있다.
1: 좀
0: 그렇게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1: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0: 그렇죠. 회사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그렇게 실험을 자기한테 스스로. Okay. 네. So then one day, yeah, my last company, startup company, suddenly disappeared, and that's how I started working as a freelancer. And it felt like I was doing an experiment, like to myself, asking like, can I really survive in this world without a defensive company around me? Yeah, that's how she became a freelancer, right?
1: 그래서 되게 프리랜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헤매기도 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뭐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던 그런 일들을 지나서 뭐 이제 동생이 법적인 쪽을 좀 잘 알아서 이제 뭐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면서 회사들 상대로 싸워보기도 하고 어쨌든 전부 극복해 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0: Wow. So the company disappeared. She had been through a lot, good or bad. Yeah, everything. So I got lost a lot, and I felt down many many times, and then went through many difficult moments. But somehow I kept overcoming, and then made it this far. Okay.
1: 서울에서도 이제 미술 교육을 일부 하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된 일이 재택 근무로 하는 외주 작업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아니어도 되네 꼭. 그래서 제주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안에서도 되게 많은 영역들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기능이 많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뭐 손그림 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네. 스톱모션. 네, 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농림식품부 같은 데 거 외주를 해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나름대로
0: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된 Okay, so I did some art teaching in Seoul, but after COVID, most of work became remote freelance work. And as long as I had a computer, so I could go anywhere. So that's why I came to Jeju to stay here, because I tried everything I could. I ended up like doing many different kinds of like design work. I even made like hand-drawn stop motion animations like for big companies and so on and so on. Okay.
1: 지금은 이제 인스타툰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주 이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제주 살이 그리고 제가 해녀 인턴을 하고 있으니까 해녀라던가 그림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친근하게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비단 한국화는 초반에 제가 불화를 모티브로 해서 되게 강렬하잖아요. 이미지가 네. 색감이나 네, 그런 것만 따오고 이제 종교적인 건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저랑 제 주변에 대한 고찰이라던가 질문 같은 거, 생각들, 뭐 어떻게 살아갈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나는 왜 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을 담다가 제주도에 오고 나서는 네. 이제 제주도 풍경이라던가 해녀 같은 것들이 더 점점 많이 담겨가고 있어요.
0: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내 주변의 맞아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더 다루게 되는 그런 일이.
1: 맞아요.
0: So as for Instatoon, she's been doing like through the comics on Instagram, I share stories about moving to Jeju, living here, haenyeo, art, and different parts of everyday life in a very friendly way. But as for my silk paintings, in the beginning, I used like Buddhist painting as a motif. And I painted questions. It was all about, you know, myself. And I like painted questions and thoughts about myself and the people around me and how I wanted to live. So after moving Jeju, I started like adding a lot of things that surrounded by my daily life, like haenyeo and Jeju landscape, into paintings too. Okay, so maybe we can take a look at some of paintings that she's been doing, Instatoons or cartoons. So after moving to Jeju, did your artwork or like creative style change in a way? 제주에 온 뒤에 그런 아까도 주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네. 하셨는데 뭐 그런 그림의 스타일이나 어떤 작업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나요?
1: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그릴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주도 이주 전에 그림들이랑 제주도 이주하고 나서의 그림들을 쭉 이렇게 두고 보니까 되게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오기 전에 그림들은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네. 풍기거든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그린 제 모습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주 전에는 약간 그림 속에 저의 표정이 뭔가 고민이 있다던가 확실히 좀 무표정이라던가 네네네. 그런 것도 위주였어요.
0: 오, 신기하네요. 네. 전 작업을 안 하니까.
1: 그게 저도 모르게 담긴.
0: Okay. So I didn't really realize it while I was painting, but when I looked at my works all together, I could clearly see the difference. So the paintings I made before moving to Jeju had a really heavier, dark mood, and I often painted realistic images of myself, and most of the faces looked blank. And full of worries.
1: 이제 제주도에 오고 나서 제가 캐릭터를 좀 집어넣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실히 그림의 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0: 오 신기하네요.
1: 가벼워졌어요. 확실히.
0: 그게 심리적인 거랑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1: 네, 그냥 자동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제주도에서 하루하루 이제 좀 이름대로 즐겁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런 에너지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금일기라는 이름이 네. 본명인 건가요?
1: 네, 맞아요. 까나네기 때 아빠가 지으신.
0: Okay, so but after like coming to Jeju, my paintings became much, much brighter and lighter overall. So of course, adding my character also changed the feeling, but I think my own state of mind, my state of like being naturally really showed up in my work. So the energy of living here on Jeju each day, like happily and fully seemed to come through in my paintings. And yes, and also I really want to live by the meaning of my name. Yes.
1: 제가 뭐 그렇다고 서울에 있을 때 되게 우울한 사람이었거나 한 건 아니긴 네. 하지만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서울에 있는 그 빌딩 숲에 지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0: All right, we're back, and that was 될 대로 되라고 해 by Highlight. Okay, so we've got lots of comments now, and yeah, 깍두기 일귀, 금일귀, 맞죠? 그래서 되게 글로벌 리스너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글로 확인을.
1: 근데 그 인스타툰 계정에는 일구라고 돼 있어요.
0: 메이비 그 저 인스타 계정 자랑하셔. 홍보하셔도 됩니다. 자, 인스타 계정, 인스타 핸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 언더바 제주.
0: Yeah, 19, 19, right? 19 underbar Jeju, and that's her Instagram. And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go and check that out. Okay, excuse me. Sorry. Oh, sorry. And all right. K-drama said there must been adjustment living all your friends. 서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서울에 네. 친구들을 이제 친구들이 많을 네.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두고 제주도에 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1: 모든 방면에서 쉽진 않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친구들도 이제 되게 아쉬워해서 붙잡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0: Yeah, there were like some friends that very clingy. some people like didn't really let her go, but some supported her a lot. Okay, and Lakeisha said she has a passion for art. 열정, 아트에 열정이 있으시고, learning and teaching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Art seems to consume her. I love it. 이미 그 예술이 이제 인생의
1: 많은
0: 일부가
1: 부분을
0: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And 깍두기, yeah, that Hanyo character is adorable. Yeah, during the song break, I've been really talking about that Hanyo art with her. Yes, and that's a like a Korean traditional painting in silk. Isn't that amazing, right? Beautiful paintings. Yes. And 깍두기 said 일귀 is such a unique name.
1: 외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유니크한가 봐요.
0: 여기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이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한국 익숙한 이름들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일귀 유니크해요.
1: 금까지 붙이면 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0: 진짜. 난 금씨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별로 없어요.
0: 예전 금잔디 뭐 그.
1: 아, 그렇죠.
0: 그렇죠. Okay, let's move on. So we have so many things to share. All right, so we are joined by a very special artist, 금일기, today. So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nd you're also creating like cartoons and Instatoon stories based on your life on Jeju. So what kinds of like moments usually like become stories or drawings for you? 제주 생활을 바탕으로 이제 카툰이나 인스타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주에서는 뭐 어떤 순간들이 이제 그림 이야기로 이어지나요?
1: 제가 워낙 하는 일이 다양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되게 다채로운 것들을 하고 네. 또 워낙 호기심이 엄청 많아서
0: 그런 것 같아요.
1: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배우러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 와중에 이제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할 때 아 요걸 톤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나눌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0: So I'm also very, I'm a very curious person. So I tend to try a lot of new things. And in the middle of that, when I find something really funny and meaningful, I sometimes, I need to like turn this into a comic.
1: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제 주변의 이야기들이나 제가 겪는 일들이 되게 많이 담겨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집을 잘못 구했었거든요.
0: 집을 잘못 구할 수가 있나요?
1: 네.
0: 여기 있습니다.
1: 그래서 2주 만에 정신없이 다시 구해가지고 오. 크리스마스 날 계약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연말을 보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우여곡절을 끝난 후에 바로 담아냈고 이제 해녀 학교 다닐 때는 해녀 학교 과정이 되게 많이 실렸었죠.
0: So since my comics are based on my own experiences, they include a lot of stories about the people around me and things I go through. When I first came to Jeju, I got the wrong house. So I had to really move again on a Christmas day, and it was a really painful a year end, but yeah, but I had survived.
1: Mm-hmm. 제주도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제주도의 되게 특별한 문화나 사투리 같은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들 그런 특성들을 좀 담기도 합니다.
0: And so when I like went to like Haenyeo school, I made like comics. So I actually, like when I came to Jeju, I learned a lot of things like culture, Jeju language, and I've been studying a lot to like make, like transform my experience into the comic arts. Okay. All right. So I heard you like continue to hold exhibitions as well. And what kind of work and exhibition has been like most meaningful to you recently?
2: 전시도 꾸준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 최근에는 어떤 작업이나 뭐 전시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1: 최근에 이제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렸던 언노운 바이브 아트페어라는 거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가본 아트페어였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맞는
2: 직접 나갔던
1: 네네. 작가로 참여했던 이제 마음이 맞는 작가들끼리 팀을 구성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보통은 갤러리에서 나오거든요.
2: 네.
1: 저희는 이제 작가 팀으로 나가게 됐는데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되게 많이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 눈앞에서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게 너무 색다르고 멋진 경험이었어요.
0: Recently, I took part in the art fair, like the Unknown Vibe art fair at the Shilla Seoul, like Shilla Hotel. And it was my first art fair, and I joined as a part of team. With artists I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It was really amazing to see many, many artworks as well as the people who reacted to my art pieces and nonstop. And that was really amazing.
1: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비단이 투명하잖아요.
2: 그런가요?
1: 그거를, 네. 투명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레이어를 주는 실험을 한번 해봤었던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다시 해볼까 싶어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까 나왔던 기린 다리 있잖아요.
2: 네.
1: 그게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판에 배경이 그려져 있고 네. 위에 비단에는 그 기린 다리만 그려져 있어요. 저게 지금 이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깊이감이 되게 있어요.
2: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나무판이 있고 다리만
1: 위에 비단 조금 위에. 끼워서 네.
2: 비단 위에 다리를 그린 거죠.
1: 네, 그 실제로 깊이가 좀 차이가 나요.
0: So as you can see the painting right on the screen, you probably thought, yeah, this is just a maybe acrylic painting or things like that, but it's kind of layered work. You know, on the wood panel, she kind of like a layered with the silk. On this like giraffe's legs, and that's how she created. So if you really look at in person, then you can really feel the depth of like between the wood and the giraffe's legs. Okay, and all right.
1: 네, 그래서 저렇게 실험을 요번에 해봤었는데 저 그림을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작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2: 근데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1: 네.
2: 저런 유니크해요. 맞아.
1: 없어요, 저런 거.
2: 이름처럼? 네. 없어.
0: So back when I was like a university, I experimented with like layered works, just like the painting that you are really looking at on the screen, using the transparency of silk. So after the fair, like many people showed interest in this, like in the technique, you know, and it kind of like gave me more confidence about the direction I wanted to explore next. Yes, so yeah, that's what she's gonna do in the future.
1: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있었어야 됐는데
0: 언제요?
1: 없을 때 오신 손님 때문에.
0: 아, 아 그때 페어에서
1: 제가 없을 때 오셨던 분 얘기를 이제 작가 친구한테 네.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아까 그 해녀랑 제주도 풍경 담은 어진같이 그린 그림 있었잖아요. 네네. 막 되게 복잡한 그거를 작품을 보신 흑인 남자분이 네. 그 앞에서 해녀를 외치셨대요. 근데 그 다음날 하필 또 제가 없을 때 오, 저 그날
0: 또 오신 거예요?
1: 왔거든요.
0: 똑같은 분이? 네.
1: 또 오셔서 오. 엄마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해녀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0: Wow, this is very like hilarious, but at the same time, kind of like heartwarming story.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엄청 네.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네,
0: 맞죠?
1: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뭐 손을 잡고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작업해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되게 힘을 많이 얻고 왔어요.
0: Okay, so one moment like that stayed with me was when a foreigner like saw my painting of Haenyeo when she was not on the spot and she like he shouted like Haenyeo, you know, when he saw her painting on the wall. And then he came back again the next day when she was not there again with his mother to show her the paintings. But it was really yeah,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a lot of people like holding her hands. Yeah, thank you so much for great work and just keep going. Yeah, a lot of she received a lot of like support and love. Okay, and I also heard you have like also taught art at school and welfare centers.
2: 학교나 학교 복지관이나 뭐 학교나 이렇게 복지관 같은 곳에서 미술 교육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 네.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그림만으로 제가 스스로를 부양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미술 교육도 지금도 활발하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0: Oh, so I can't really still fully support myself only through painting, so I continue teaching art as well.
1: 처음 제가 교육이라는 거에 뜻을 가졌던 거는 꽤 오래되긴 했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되게 화목한 집에서 자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0: 아니에요.
1: 다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크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다 그렇지가 절대로 않다는 거를 알고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유년 시절에 다 박수 쳐주고 엄청 예뻐해주고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한테 아 나라도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교육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0: 너무 따뜻하세요. 선생님. Okay, so I first like became interested in education quite a long time ago. I grew up in a very warm and loving family. So when I was young, I thought everyone lived that way. But later, I realized the world wasn't always like that, and it kind of shocked me. And that's how she like started like doing in a field educational field.
1: 그리고 게다가 미술이라는 장르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표현하고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깊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터치를 되게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이나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만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가치 있는 시간 그리고 힐링이 되는 시간 이런 걸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Okay, so she just wanted to like share that love and what she experienced when you know when she was young to like other people who don't really experience, especially children. But then I also like teach old people as well, like in a welfare center. I just try to offer people a time that you know feels really healing through art. Okay, so now we are going to listen to one more song and come back to share more. All right, the song we're gonna listen to is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by Haiki.

0: You're back. That was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by Haiki. So we are joined by artist 금일기. So let's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I think you became a haenyeo now, right? So haenyeo life also influenced your artwork, I guess. 하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경험이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1: 네, 해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제주 도민의 깊숙한 삶을 좀 완전 근처에서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해녀 삼촌들한테 느끼는 것도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 완전히 다른 풍경들을 보니까 되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담고 싶은 아이디어가 팡팡 넘쳐나가지고 적는 게 만드는 힘들어. 속도를 못 따라.
0: Okay, so since she became a haenyeo, she actually became a person who understand the deeper like part of Jeju local life. And I also learn a lot of things like from samchuns, and because underwater it's a like deep landscape, like it's kind of untouched area, and this is why I have so many ideas like coming across my head. I can't even like follow the speed of what I thought. Okay, and so it's gonna be the last one. What kind of like life and artwork would you like to continue creating in Jeju in the future? 앞으로 제주에서 어떤 삶과 작업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1: 꾸준히 지금처럼 인스타톤도 연재를 하고 그리고 또 한수풀 해녀학교 동기들이랑 같이 독립출판으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쇄에 관련된 작업들도 계속해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작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만든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 그리고 그게 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담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서 10월 달에 첫 개인전을 제주도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걸 일단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0: Okay. 와, 너무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Okay, of course. I've been doing like Instatune, like comics and cartoons. So I'm gonna be doing it. And also, I've been like creating independent like book company with other haenyeos. So I'm gonna just doing that too. And also because I really want to.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things, feelings inside. Veno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hoo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hyuk.
0: Welcome to Venom Soup.
2: Yay! We have TNX, Taehoon, Junhyuk in the studio. 인사해줘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Hello.
2: 네. 두 분 요즘 바쁘죠? 지금 저기 축제 시즌.
1: 아, 저 저희가 네. 네, 맞아요.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축제는
0: 아마 좀, 네, 아마 끝난 것 같아요.
2: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벌써 다,
1: 일단 당분간의 일정 없어서.
2: 네.
1: 작년에 제가 많이 돌았었는데.
2: Oh, so yeah, it's 축제 season here in Korea, which means it's like the college festival. Yeah. So as the students have gone back to school in March, as summer rolls around, a lot of the colleges here in Korea, they have 축제s, or like festivals. And one of the biggest things of these festivals is they get a chance to have like a lot of singers go and perform, and it looks like that the members have been able to do a few performances and whatnot.
0: Yeah.
2: 날씨가 갑자기 습해졌어요. 비는 아직 안 오고 계시죠?
0: 근데 오늘 저녁에 많이 비가 온다더라고요.
2: 아니, 원래는 오전부터 쭉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녁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습도가
0: 네, 오늘 벌써 좀 꿉꿉해요.
2: 그쵸? 꿉꿉해요.
1: 어제도 꿉꿉했어요.
2: So we're supposed to get rain today. It was supposed to rain earlier, but it looks like it got pushed back a little bit. But right now the humidity level has started going through the roof. So all three of us have noticed that it's gonna be one of those summers. 그냥 여름이 온 것 같아요.
0: 근데 이번 여름이 장마가 한 달 정도 넘게 진행된다 그래가지고 와 얼마나 습할지 진짜 좀 걱정되긴 해요.
2: 두 분 습한 거 별로?
0: 진짜 안 좋아요.
1: 저 비 오는 걸 너무 싫어요. 젖는
2: 거. 몸이 좀 반응하는 편인가요?
1: 저는
2: 막 처지고
1: 막 처져요. 맞아요.
0: 아 저는 그렇다기보단 그냥 밖에 걸어 다닐 때 막 땀도 막 하고 막 눌리는 그런 기분이 그 기분이 싫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뭔가 나를 자꾸 누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싫어요.
2: Okay. So yeah, they don't like summer.
1: They don't like summer.
2: Well, they don't like humidity for the most part. And for pretty much the similar reasons, for Junhyuk, it's more like he just hates the humidity and he like the rain just is not something he loves. Taehoon was telling us that our monsoon season might be about a month this year, which is pretty long. And he feels like it's just something's constantly pushing him down when he's walking outside when the humidity is really high. So it's not something that we enjoy. At all.
1: Yeah.
2: 어떤 청취자분은
0: 네.
2: 지난주에 거의 매일 비 왔었대요. Okay, so Haslinda's wherever you are at, it rained almost every day last week. Oh no.
0: 해외 팬 분이신가요?
1: 약간 동남아시아 쪽.
2: Yeah, I think it might be
1: score 같은.
0: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열대 기후가 다 돼서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망고 사업하시는
2: 거예요?
1: 맞아요.
2: 남부 쪽에서는 진짜 열대과일 하시는 바나나. 분들, 맞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수입할 필요 없이 그냥 네.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Yeah.
2: So yeah, it seems that a lot of the like you know the Philippines and you know Thailand and those areas they're mostly hot all year round. And Korea, like some of our southern regions, even during winter, we've been seeing very mild winters. And so our summers are getting hotter, and we've been seeing actual fruit like tropical fruit being grown here in Korea because our weathers are starting to get a little bit more extreme.
1: Yeah. 한국 산 망고.
2: Yeah. 많은 청취자분들이 여름을 싫어한대요.
1: 맞아요.
0: 그래요?
1: 저희 이제 땡스트이랑 DM 하거나 해도 다 막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2: 그 비 왔다는 청취자분이요. 미국이래요.
1: Oh.
2: Missouri Jew.
1: Oh, Bijou.
2: Okay, so you're in Missouri. Oh, hey, shout out to Missouri. Thanks was asking, when is the rainy season in Korea? 우리 장마 올해는 6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They said that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about the 20-something-ish.
0: 얼마 안 남았네요.
2: 얼마 안 남았어요. 제주도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우리가 제주도부터 시작이에요.
0: 이렇게 올라와요.
2: 이렇게 올라와요. 정선이. So we always get it from the south up. So 제주도 always has the monsoon season first, and then our southern regions get hit, and then we get hit because Seoul is a little bit more north. So we start around the end. They said around like the 24th or the 26th, like sometime around there is going to be the start of our monsoon season.
0: 근데 그래도 또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지나가던데요.
2: 네. 리노님이 비 오는 네. 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0: 있어요, 있어요.
2: 뭐예요?
0: 맞으면 돼요, 그냥.
2: 그래도 괜찮다.
0: 비 오면 그냥 맞고.
2: 네. Okay, so one of the Korean listeners was just like, we just have to try to figure out a way to enjoy when it's raining. And Taeyo was like, oh, there is a way to do that. Just get rained on. Which is not a bad idea. 그 저도 사실 비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꼭 비가 많이 올 때 어디 가야 되면 짜증이
0: 그러니까요,
2: 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So like I don't mind rain. I like rain. But like when it's raining and I have to go somewhere, that's when it starts getting annoying because it's like you get rained on and then your shoes get wet and it's just ugh. Okay, we have our Daenamo soup for today after catching up with the members. So we need to jump into what Daenamo soup is.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태현 씨 Daenamo soup은 어떤 코너인가요?
0: 네, 대나무 숲, 밸런스 숲은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 숲,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2: Yeah.
1: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I keep forgetting to announce this. So if I forget it again today, scream at me. 우리 PD님이 계속 이제 요즘 이렇게 대문자로
0: 네.
2: 처방곡 빨리 하라고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셋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뭐라고 해요. 채트에서.
0: 그러면 저희 이제 순서를 정할까 봐요.
2: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처방을 해야
0: 그렇죠.
2: 되나?
0: 썰 뭐라 그래 썰이라고 하나요?
2: 우리 꽁트
0: 꽁트를 하고 바로 처방곡을 한 다음에
2: 그 다음에 얘기하기 네. 사실 원래 그게 맞기는 한데 네. 대본도 그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0: 주제가 근데 너무
2: 맞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계속 이입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도 모르게 계속 지금 계속 이제 계속 가는 거죠.
1: 맞아요.
2: So yeah, Taeyo was like, well, how about this? Let's just try to, as soon as we finish the skit, let's talk about our songs. I was like, that's how we're supposed to do it. Like, that's how it's written in the script. But then we get so invested in the story that we just end up talking about it and we forget the prescription. So we'll try to do our best today. But first, we do have our balance soup. So we're going to have Taeyo give us our first story.
0: 자, yeah, okay.
2: 뭘까요?
0: 취미를 시작해도 결국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변할 때가 많아요.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실력, 성장, 결과를 신경 쓰고 있네요. 즐겁게 배우며 힐링하려고 시작한 취미마저 저는 즐기지 못하고 매번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저 뭐가 문제일까요? Even when I start a hobby, it often turns into pressure to be good at it. I started because it was fun, but before I know it, I'm obsessing over my skill level, growth, and results. I can't even enjoy the hobbies I started for healing and fun anymore because I just end up pushing myself too hard. What is wrong with me?
2: 공감돼. I can so relate to
0: 근데
2: this.
0: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2: 아 그렇기는 한데
0: 네.
2: 이게 힐링하고자 시작한 걸
0: 네.
2: 너무 막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안 풀리는 거죠.
0: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동력원이라고 생각해요.
2: 아니 뭐 더 좋아지고 이렇게 뭐 좀 좀 네. 그러기는 한데.
1: 아,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저는 뭐 게임 같은 걸 이제 뭐 하면 아니 분명 이게 게임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이 약간 네, 막 이제 약간 좀 랭크나 이런 거에 신경 쓰게 되니까 뭐 잘하면 괜찮은데 좀 게임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0: 그게 문제야.
1: 그래서 이제 아 그냥 즐게임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이제 약간 뭔가 그런
2: 온라인 게임하면 더 그럴 텐데.
1: 맞아요. 그쵸? 온라인
2: 그러니까
1: 게임.
2: 랭킹이 계속 실시간으로 또 막 이제 계속 배틀
1: 붙고
2: 막 이러니까.
1: 온라인 게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이어서.
2: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안 그러면 막 짐이 돼서 또 막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뭐랄까 그냥 이제 재밌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랭크가 아니라 뭔가 그냥 진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막 그런 방식의 또 리그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거 하고 막.
2: Okay, so a lot of our listeners can relate to this. So Tan was saying that he feels that this is a really good personality trait to have, which I feel is true. Like in life, having this kind of motivation and the constant urge to do better is a good thing. This is not a bad thing. This is a good thing in life, especially to have as a personality trait. And Chunhyuk has also dealt with this as well. He used to do online gaming and, you know, if you're bad, then like, you know, the people you're gaming with, they get bad. They, you know, they start yelling at you and screaming at you. If you're not doing well, and then you get discouraged, and then you know, like, and so he was able to figure that out was like find different games or within the same game, just kind of like not do it online, like with as a group. He kind of was just in his own little world without trying to like figure out the rankings and stuff like that. 다른 분도 지민코님이 맞아요 게임을 왜 다들 욕을 할까요? 그니까요. 다들 진짜 뭐 이렇게 인내심도 없고 못할 수도 있지.
1: 그래서 이제 채팅 다 차단하고 있다.
0: 그게 그거에 좋아요.
2: 마인드 컨트롤.
0: 저도 근데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2: 오히려.
0: 네, 그러니까 뭐 축구로 예를 들면 어쨌든 저는 옛날에 한참 축구를 했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제 몸이 따랐었던 지금은 근데 그 기억 과 몸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2: 그렇죠.
0: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축구를 하게 되면 어쨌든
2: 그렇죠. 오랜만에 하면
0: 네, 힐링을 하려고 갔는데 막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저는 좀 즐기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2: 다시
0: 해요.
2: 좀 다시 좀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네, 좀 다시 네. 그렇게 좀 목표를 세우면서
0: 네, 그러면서 해요. 하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걸 느끼니까 그게 이제 또 새로운
2: Okay. Yeah. Okay. So he feels that he's the same way too. So he used to play soccer and he hasn't played it in a while. So like, let's say if he has a few time, like he's a little time off, if like a couple of friends are like going to be playing futsal or whatever, he, you know, he'll end up going, but like, his mind is still when he was younger. Like, he knows his body can do these kind of tricks and dribble and, you know, stuff like that. But his body probably isn'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Because, you know, he has the muscle memory, but it's not as sharp as it used to be because obviously he's not constantly training like he used to. So he finds that whenever he feels discouraged like this, he uses that to set smaller goals so his body can kind of get used to the goals that he's setting himself so the next time he goes, he doesn't feel as discouraged. So I feel that setting realistic goals for yourself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help. 저도 근데 이 청취자분이랑 똑같은 게 제가 물론 취미로 시작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미싱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막 당연한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 못하는 게 제 스스로 진짜 뭘 이렇게 네가 하는 일이 그래. 맨날 진짜 혼자서 궁시렁 맨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0: 네.
2: 제가 뜨개질할 때도 그런데 하다 보면 틀리거든요. 근데 그 틀렸을 때의 마인드 컨트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틀렸을 때 제가 원래 제 스스로 진짜 네가 뭐 나 하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셋을 뭐 풀면 되지 뭐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미싱을 하다가 뭘 잘못 박았어요? 그러면 진짜 옛날에 뜯으면서 막 네가 진짜 하면 그렇지 뭐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틀렸네?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요.
1: 다시 할
2: 뜯을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그 거기서 이제 한번 하고 어차피 내가 입을 거고 어차피 나만 아는 건데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고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 안 받을 거면 그냥 가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뜨개질 하다가 저 얼마 전에 다시 뜨개질 시작했는데 틀렸어요.
0: 네.
2: 한 5줄을 했는데 코스가 이상한 거예요.
0: 네.
2: 그리고 보니까 내가 한 다섯 줄 전에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서야 보였네. 또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뜯어 말아? 아니 뜯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1: 맞아요.
2: So I'm exactly like our listener, and I sew and I crochet too. I do knit as well, but like when I pick up projects, like I'm still like this, and I'm trying to not be like this, but whenever I'm just like, oh, you're stupid, like, you know, like I would always just like mumble to myself and like put myself down. But I've been changing that mentality to more like, okay, am I gonna change this? Am I gonna leave it? Am I just gonna ignore this and move on? Because nobody's gonna know I made a mistake. So am I gonna do that, or am I gonna go back and fix it? And yeah, if you kind of just let it go and just go back and fix it, I think it kind of helps with that too. Junhyuk, you have another story for us. Yeah. 준혁 씨, 우리 다음에 또 비슷한 밸런스 수업 하나 있어요.
1: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 말은 TMI였는데 하지 말걸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거 생각해서 제가 말을 안 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요. 그래서 또 말을 많이 하면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불킥하며 후회합니다. 이런 저 웃자면 좋아요. On my way home from meeting people, I often find myself regretting things, thinking, did I talk too much? I shouldn't have shared that TMI. But then, if I stay quiet to avoid the feeling, the atmosphere gets so dull. So I talk more, only to go home and cringe under my covers while overthinking everything. What should I do with myself? No,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크게 안 해봤던 게 너무 진짜 편하고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중이어가지고 약간 이럴 상황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럴 상황이 없어서 뭐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0: 근데 저는 사실 말을 너무 많이 했나 TMI였는데 하지 말걸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뭔가 의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왜냐면 네. 이 제가 말을 안 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요.
0: 네.
2: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 마가 뜨는 거를 본인이 못 견뎌 하니까.
0: 저도 사실 못 견디는데.
2: 좀 약간 막 그냥 네. 말을 토해내듯이 그냥 맞아요, 하는 맞아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본인이 의도한 말이 아닌데도
2: 또 계속
0: 다 꺼내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저도 사실 그 막 맛드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어색한 걸 안 좋아해서 제가 어떤 뭔가 새로운 자리에 가거나 하면 항상 먼저 시작해요. 근데 또 막 이렇게 엄청 까부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먼저 시작해서 뭔가 분위기가 좀 풀어졌다 싶으면 빠져요.
2: 아~
0: 그런 타입인데 예, 이분께서는 어쨌든 뭔가 그거에 대한 뭔가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쨌든 뱉은 말이기 때문에 후회해서 돌릴 순 없고 제가 볼 땐 이분께서는 뭔가 어쨌든 맛드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아, okay, 네. okay, okay. So, Junhyuk only meets people that he's really close with, so he doesn't really worry about this, but Taeyeon understands this because he hates awkward situations, and a lot of our listeners are like, excuse me, is this me? Because I feel that a lot of people are relating to this. But yeah, I agree with Taeyeon. I think that this listener just doesn't like being, like, having this, like, awkward silence, and so because of that, they start just to talk, they word vent, and they just talk about everything. But I agree with Taeyeon. I think that stop talking about yourself to fill the void and maybe start bringing up questions so that everybody else can talk and you can kind of just sit there. 그러니까 좀 제가 관찰한 걸로는 태훈 씨는 그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남들이 계속 좀 서로 대화가 이어갈 수 있는 주제의 질문을 좀 잘 물어보는 편이어서
0: 네.
2: 이 청취자분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미리 네, 네, 네. 찾아보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요즘 유행이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주제권. 기사 뭐 어떤 드라마가 유행이래 뭐 이런 약간 이런 걸로 자기가 본인이 좀 빠져도 되는 주제를 좀 던져놓는 거를 좀 레퍼토리를 쌓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0: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2: 그죠?
0: 네, 네.
2: So I've noticed that Taeyeon is really good at asking questions to like a broad audience. Like he does it with our team and stuff like that. So I think that if our listener can take that from Taeyeon and just you know like look at some questions questions about like current events or, you know, things that are going on these days and kind of throw it out there so that the people around you can start talking. I think that can kind of help you feel less of a burden to like word vent and just like start talking about nothing and a little too much.
0: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은 거 용기예요.
2: 어, 맞아요.
0: 네, 뭔가 남들이 다 이렇게 어색해하는 걸 또 본인이 나서서 저 계속 분위기를 어쨌든 대화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2: 맞아요.
0: 좋은 용기죠.
2: 맞아요. So yeah, he says that you're really brave because you're already trying to control the environment that you're in. So you're already halfway there. So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it. It looks like a lot of our listeners are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So hopefully that helps today. 오늘 이 똑같은 거를 경험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꽤 많네요.
0: 어,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2: 이게 어 있어요.
0: 네,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2: Yeah, because a lot of our listeners are following this, Tim's like, yeah, I feel that just in life in general, like as you adult, like you just kind of have to do this, and so it kind of follows. We have our official anonymous soup coming up in part two, and this is where we're going to be doing all the prescriptions and everything,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take a little quick song break. We have TNX's track of Kick It For Now, and we have our skit coming up next.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2: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It is Anonymous Soup, and we have a question of, my friend never reaches out first. Am I the only one invested in this relationship? Okay, besties, I'm done. I cannot deal with that friend anymore. It's taken days again, and I eventually gave. I texted them first.
4: You said you had fun with them when you meet up, right? It sounds like you're more invested in the relationship than that friend.
5: I think it's just your friend's personality. If you don't feel different when you meet up with them, don't make it too big of a deal about texting.
1: Well, that's what I've been thinking up until now. I mean, I've been hearing that, and, you know, like, friends reach out, but that friend reaches out to other people, and it's just, it's not me.
4: Maybe it's because you tend to reach out first. It might be that your friend almost expects you to contact them first, because that is what they are used to now.
5: That's true. Sometimes people in relationships get used to how people act and don't try to change it. Try to wait till the friend reaches out to you first.
1: Wait, but then, like, I might never see them. I'm scared that it's gonna be a goodbye if I don't reach out. Okay, 자, 태우씨.
4: 네.
1: 예약 좀 해주세요.
4: 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늘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또 손을 내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막상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긴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소외감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항상 연락의 시작이 저야만 유지되는 이 관계. 과연 저는 언제까지 이 외로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Our listener has a friend who doesn't reach out to them first, and our listener is scared to lose them. They are still close and have no problems when they meet up. It's just phone conversations or reaching out first.
1: 자, 한 청취자분은요, 네. 최근에 이거를 똑같이 겪었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 마음인가 봐요. 지금 오늘 되게 공감 가시는 분들의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So, Rachinim was saying that this, I just went through this. I think that everybody's going through this right now because all of our listeners can really relate to that. Okay. 자, 네. 이것도 좋은 거네요. 외국 청취자분은요.
4: 네.
1: 그냥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라. 그 친구는 본인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는 모를 수 있으니
4: 그쵸.
1: 서운하다고 말을 해라.
4: 좋네요.
1: So yeah, 네. Aaron was saying that the simple solution, talk to your friend, they're not mind readers, which is true. You're gonna have to talk to your friend about this.
4: 그렇죠, 그게 가장.
1: 청취자분들 천재예요. So I was just looking at the messages and Bahar was saying, Isaac, song first. Yes, 우리 처방 들어가요. 자, 처방 곡 뭐예요, 우리?
4: 저는 박원님의 노력 들고
1: 왔어요. 오, 노력!
4: 네.
1: 오케이.
4: 그 이 사연자분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는 마음을 담아.
1: Okay. So he agrees with the amount of effort that you're putting in as a friend and so 박원's 네. 노력 is the track that he chose. Okay. Junior, what song did you choose?
5: 저는 김광진의 편지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Okay. 오늘은 약간 가사 위주 로 좀 골라봤는데
1: okay.
5: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인간관계잖아요.
1: Yes.
5: 뭐 인간관계는 사실 이유도 너무 많고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약간 뭔가 떠나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약간 잘 녹아져 있는 가사가 있는 편지라는 곡을
1: Okay. So he chose Kim Kwangjin's 편지 because he was looking at the lyrics and it really helped him relate to the fact that, you know, this is just like any type of a relationship and he feels that each person has their own perspective. And so he feels that the song kind of expressed that and he wanted to also bring that as well. 자, 두 분, 저 연락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5: 저도 안 합니다.
4: 저도 그렇습니다.
1: 근데 만약에 제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4: 네
1: 먼저
4: 네
1: 이 얘기가 서운하다고 했으면
4: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 왜 내가 먼저 연락해 보자고 왜 나 먼저 보자고 뭐 네가 먼저 말 안 해 하면 노력은 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제 기준의 관계이니까요.
4: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서운하다고 하면
4: 그렇죠.
1: 전 노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제가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4: 저도 그래요.
5: 어머 나 너무 나쁜 사람 같아.
1: 왜요?
5: 아니, 저는 아 근데 이게 진짜 친해서 가능한 거긴 한데 저는 친구가 서운하다 해도 어쩌라고 그러는데.
1: 아니 이거는 진짜
5: 진짜 친해서 가능한 건데.
1: 친친 바이브에서 만나시는 거긴데. 오케이.
5: 너무 달라서.
1: So, all three of us are really bad at reaching out to our friends. And I was like, I feel that if my friend sat me down and was like, Isaac, I'm really upset. Like, why don't you ever reach out to me to meet up first? Like, I always feel like I'm the one reaching out to you. If they express that they are sad about that or upset about it, I think I would definitely make a habit of trying to fix that situation. Taeyeon agrees with me. Junhyo's like, I think I'm really close to my friends, like a little too close, because if my friend was just like, I'm upset you don't reach out to me first, like, so? But that's like, that's because he's like really close with his friends.
4: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도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친구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락이란 걸 꼭 굳이 매일같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1: 맞아요. 저도 제가 친구들마다 밈을 좀 많이 보니까 DM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긴 한데 뭘 공유를 할 때 제 대화 방식 중에 하나긴 해요. 제가 물론 좀 나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막 뭘 얘기를 하다 태훈 씨가 만약에 저한테 저 고양이 귀여운 영상이 너무 좋아요 하면 만약에 이제 개인 SNS가 있었다면
4: 네, 네.
1: 그러면 귀여운 고양이 영상 보면 태훈이한테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연락의 방식이 좀 그런 스타일의 방식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주 보게 되는 친구들, 자주 만나서 자주 한동안 무리에 어울려서 이렇게 뭔가 관심사가 비슷해서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
4: 네.
1: 나이 때문인가? 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이제 진짜 다 애 엄마에 막 뭐 결혼하고 이민 가고 막 다 자기 삶이 너무 뚜렷한 스타일들이어서 진짜 우리가 막 한두 달 전에 야 우리 며칠 날 만나자 이거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만나기가.
4: 그렇죠. 그렇죠.
1: 미리 잡고
4: 각자 막 스케줄이 달라서.
1: 너무 달라서.
4: 그렇죠.
1: So, yeah. I mean, I have like a friend pool. Like if I had a friend pool that like meted every day, I feel that I would probably contact them more. I'm a meme person. Like I will send you funny videos. So like for example, if I knew that Taeyeon had a personal account and he loves like cat videos, I would probably find a cat video and send it to him. You know what I mean? That would kind of be, that's like my way of reaching out to my besties. I don't, because I'm at my age, everybody's married. They have kids. Like, they have lives. It's like, you have to, like, manage a schedule in, like, 2 months in advance.
4: 친구는 사실 전 사회 나와서 겪었어요. 학생 때는 뭔가 이 친구라는 거 관계에 있어서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맞아요.
4: 왜냐면 매일같이 보고 같이 나랑 있고. 맞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기도 하고 하니까 두루두루 많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아 이게 관계라는 거에 친구라는 관계에서도 내가 노력이란 걸 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친구라는 소중함을 알게 됐고 어쨌든 그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하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저도 어느 정도 이 태도를 좀 바꾸겠지만 뭔가 사실 매일같이 할 말이 없잖아요 친구한테. 더욱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이 연락하고 그냥 안부 정도 묻고 지내고 뭔가 이슈 있을 때 연락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저랑 이제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이.
1: Okay. 네. So he says that when he was in when he was a student, he felt that, you know, his relationship with his friends didn't really need any effort to be put in, because like you're always with each other, you know, you guys are all like kind of just hanging out, you're always around each other. But he noticed that as he got older, even friendship needed a certain effort to do to keep the friendship going, because, you know, everybody starts getting busy, you are all in your own little worlds and whatnot. And so for this, he feels that today's story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like, you know, he doesn't know where to match this. 지금 우리 한국 청취자 분들은 그걸 네. 물어봐요. 평균적으로 지인, 이게 친구들이랑 연락 얼마만에 얼마에 한 번해요?
5: 저희요?
4: 저는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1: 많이 하네.
4: 아,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저는 축구를 아~ 같이 가는 모임이 있고 또
1: 아 모임 그래 모임이 된다니까요. 네, 결국에는
4: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고 뭐 이제 데뷔해서 친한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못해도 한두 번 이상은 해요.
1: 단체방이죠.
4: 단체방도 있고 개인으로 아, 개인으로도 오케이. Okay.
1: So he has hobbies. So like he has his like soccer get-togethers. He has his high school friends, and he has some other friends that he met after he debuted. I was like, are they all group chats? He's like, yeah, there are group chats, but like individually, I do talk with certain friends about maybe once or twice a week. 진짜?
5: 잠깐만, 나 되게 착한 친구였구나.
4: 근데 준혁이는 매일같이 전화해요.
5: 전 진짜 연락 많이 하는데. 어? 아 근데 저는 그게 근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뭔가 막 그냥 진짜 시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은 많이 해도 강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연락을 보내야 한다. 얘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 그냥 연락 오면 그냥 제가 읽고 싶으면 읽고, 제가 뭐 하고 있거나 귀찮으면 그냥 안 읽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또 그냥 답장하면 걔도 뭐 연락 오고.
1: Okay.
5: 얘가 안 해도 그냥 상관없고요.
1: Okay, so Taeyong saying that Junhyuk is talking with his friends almost every day. So he doesn't have like a set standard. Like he doesn't get upset if they don't read his texts, and he doesn't feel pressured to constantly contact them as well. But I think it's a little bit different. 그러니까 저는 오늘 거를 좀 깊게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서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만났을 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그 다음을 만나자고 하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계속 먼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현상을 제 이거는 성별 차이 있나?
4: 모르겠어요.
1: 제 여자친구들은 이런 현상 일어났을 때가 언제쯤이냐면요, 우리 다 연애하는데 본인만 안 할 때. 이 느낌을 아, 제일 많이 받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5: 그러네.
1: 그게 남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그 친구만 이제 일 아니면 학교 말고 그 외의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낙에서. 그러면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5: 그렇죠.
1: 바쁜 친구들만 혼자 계속 좀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So I don't know if this is different for genders, but I've noticed my girlfriends, whenever I see my friends kind of showing signs of this, is when everybody else is dating and they're the only ones that are not in a relationship, it kind of feels like everybody's kind of going on with their own thing, but they're the only ones that are kind of just looking at our friendship and trying to find time for us to kind of be available for them.
5: 저도 이거만 보고는 뭔가 좀 이렇다 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너무 좀 뭐라 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다가 너무 많아요.
1: 어, 그죠.
5: 뭐 상대도 그렇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맞아요, 분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상대도 이유가 있을 건데 명확하게 그거를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그렇다고 뭔가 지금 사연자분께서 아 사연자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게 서운하신 거네라고 판단하기도 저는 솔직히 이것만 보고는 애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서운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막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Okay. So, Junhyuk was saying that there's so many different variables that can be coming out right now from this story. So he feels that it's kind of hard for us to just give you like a very straightforward advice to how to move forward. Talk to your friend first is the bottom line here. But how it's going to come out afterwards is something that we can just sit here and talk for hours about what could be the problem, but we don't have all of the details that. Now, so Kim Gwangjin's song, 편지, is at 61%, and 박원's 노력 is at 38%. We have another song break for you guys to continue sending in your vote. So continue voting for which song you feel fits best for this particular story for today. Kuing is on the track with Long Distance, and we have our answer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 is Tenamo Soup Day, and our listener has a situation. 우리 태연 씨, 오늘의 사연이 어떤 사연이죠?
5: 오늘 사연은 친구가 사연자 본인은 친구에게 연락을 항상 먼저 하는데 그 친구분은 본인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먼저 선약도 잡고 연락도 잘 하는 거에 있어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연자분이 충분히 서운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쨌든 본인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런다는 게 얘가 나를 싫어하나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고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뭐 제 스타일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언제까지 이 외로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끊으시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4: 근데 확실히 우리가 또 꽁트에서도 그랬지만 I'm scared to say goodbye. 그러니까 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워지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게
5: 그렇죠.
4: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청취자분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5: 근데 이게 친구인가?
4: 되게 연인 같은 느낌이
5: 들죠. 연인이면 이 끊는 거에
4: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6: 저도 옛날에 이런 거로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막 거절. 그러니까 전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뭐 만나자 했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은데 거절하면 멀어질까 봐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절을 계속 못하고 계속 혼자 스트레스 그게 노력이니까 제 딴에서 그때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뭔가 이제 한번 계기가 있었던 게 지금 가장 친한 친구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해줬던 말이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보면서 야 준혁아 거절하는 것도 용기야
4: 맞아
6: 라는
4: 맞아.
6: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한번 딱 거절을 해본 다음부터 좀 편해졌어요. 뭔가 약간 거절이 좀 시작인 것 같아요.
4: Okay. So, Taeyeon was summarizing our listener story for today, and I think that our listener kind of already knows that there's a problem here because they keep saying that I'm scared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end of our relationship if I don't reach out, even though they like hang out together. So I think there's already an answer there. And Taeyeon's like, are we sure that this is like friends? Because it sounds very much like a relationship. but Junhyuk was saying that he's also had a friend like this too, where this friend would always reach out and he would meet up with them because he felt that they would feel upset about it. And so he would try to read the room and, you know, to do that. But he realized that one of his best friends was just like saying no is also a really big brave thing to do. So, you know, you might want to try to say no. Put your foot down. Ta. We are sitting at Kim Gwangjin's track at 65% and Park Won Song at 35%. And I want to know if this is going to stay the same because we have to do the countdown.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10 9, 8, 8 7, 6, 5. 4, 3, 2, 1.
5: Boom.
4: Kim Gwangjin 편지 letter is the song that takes the lead for today.
6: 편지. 근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4: 네, 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태연 씨가 오늘 계속 이제 노력이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노력도 노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분은 우리 청취자분을 약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6: 저도 좀 마지막에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됐어요.
4: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의 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걸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길들여졌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굳이 맞아요. 내가 먼저 맞아요. 연락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항상 나를 먼저 찾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참는 것도 물론 이게 막 밀당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정도는 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그 내용이 아니라 이분의 약간 말하시는 스타일이나 뭔가 이제 단어 선택들을 봤을 때 약간 느꼈던 게 지금 조금 의존적이신 것 같아요. 친구한테.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인 인간 관계를 전 해야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중심인 인간 관계를 못하면 뭐 진짜 착한 분들이야. 그런 것도 다 그냥 받아주고 진짜 친구한테 잘해주네. 약간 내가 보자고 안 해도 막 자기가 보자고 항상 연락해주네 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약간 남의 노력을 그렇게까지 막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분명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존적이시게 되면 전 결국에는 이런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이 친구분이 뭔가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약간 노력을 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신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분을 바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를 앞으로 형성하려고 조금 신경을 써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4: Okay. So yeah, I was thinking that maybe the friend is kind of used to you constantly reaching out, and so you kind of made it so that they're used to that, and so they're just subconsciously doing this without their knowing. And Chunhyuk was explaining that you might want to bring it back to just stop trying to rely on this friendship too much. Try to find yourself a little bit more, and then kind of move forward with your decision. Okay, 자 네. 오늘도 토론이 아주 후끈후끈했어요. So we did get a chance to have Kim Gwangjin's track being the song that was chosen for today. So 편지 letter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that we look at for today,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guys next week.